0: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블레스합니까? 돈 많이 벌어다가 헌금 드리면 하나님 블레싱 해드리는 건가요? 하나님 일만금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기대하시는 것은 감사, 예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감사로 찬양으로 입술로 예배로 기도로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불러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블레스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블레스하느냐?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송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블레스하는 거예요. Bless the Lord. 우리가 어찌 하나님 블레스합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하는 것도, 찬송 드리는 것도, 감사드리는 것도, 주일날이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 블레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개역성경은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송축한다는 말이 찬송할 때 송도 들이가고 축복한다.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흠정력은 그냥 찬송하라 그랬는데 더 정확한 것은 송축하다. 아니면 영어적인 의미로 그냥 bless the Lord.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블레스를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 있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본문이 보여주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약성경부터 창세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령이 어느 때이건 간에 자녀가 많건 적건 간에 결혼했기 전이건 결혼한 이후건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드밋 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잘 헷갈려가지고 세상을 쫓아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만 쫓아가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복은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일터,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이것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믿음 없으면 못 믿어요. 안 믿겨집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면 저 결혼할 때 정말 가진 것 없이 결혼했어요. 아들 셋 하나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예비해 주고 계세요.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할 수 있는 이거 모든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로 선교사를 안 부름받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그 귀한 일, 보케이션 진짜 그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돈 버는 일이고 진짜 본업은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소개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대로 살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ABC니까 C겠죠? 자, C는 코칭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부부, 최초의 결혼식장에서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코치해주고 계세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아이들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채워라. 무엇을 위해서 채우냐고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온 땅끝까지 모든 자손들 대대에 이르러서 하나님만 섬겨라. 어느 날 사탄이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하면서 살라는 명령을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1장, 2장, 3장을 보시면 최초의 부부였던 최초의 결혼식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줄에 서시면서 코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원리들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코칭에 대한 이 단어의 의미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사륜 마차. 영국에서는 이 마차를 코치라고 부르는데, 이 마차가 잘 굴러가도록, 말하자면 1830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의 시험 통과를 돕는 가정교사의 일을, 그러니까 보습의 그 학교를 잘,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 거두도록 돕는 사람을 코치한다. 그것을 코칭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1861년부터 이제 스포츠 분야에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코치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코치의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힌트를 주고 성적이 올라가고 경기에서 승리하고 팀이 메달을 따도록 돕는 사람을 코치 또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코치를 주고 계셨습니다. 자, 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코칭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에는 모든 채소와 속에 심에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30절에도 하나님이 코치를 하고 계십니다. 자, 2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가꾸고 지키게 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구구절절히 성경 1장, 여기 2장 15절 16절에 언급은 안 됐지만 하나님 지금 아담에게 어떻게 가꾸고 정원은 어떻게 가꾸고 뭐 어떻게 하는지 코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7절, 아주 중요한 코칭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코칭입니다. 절대적인 코칭.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코치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 코치해 주셨어요. 근데 이 코치를 받는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명심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의 부인이 여보 이거 드셔보세요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까마득히 잊고 받아 먹었습니다. 결과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칭해 주시면 내 생각에 안 맞아. 아, 이거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저 떨어질,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점수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저쪽 상대방에게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더라도 코치 말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게 되고 성적 올라가게 되고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죠. 히딩크 코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축구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코치 잘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차이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죄성이 있는 코치가 죄인을 코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코치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코치해 주신다면 실패하겠습니까? 화를 당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때때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코치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 길은 정로일 것이고 형통의 길일 것이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들, 세상의 코칭 따라가지 마세요. 결혼한 그 믿음의 부부들이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흉내내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답습하지 말고 모방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칭해 주신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정말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것을 위한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한 구절을 저희들 한번 보시면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코칭하실 때 이 아담이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또 일을 잘 처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시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단순하게 기록되었지만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갔을 겁니다. 여러분, 육상동물 표류 얼마나 많습니까? 기는 동물, 하늘에 있는 조류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동물의 그 동물 모든 그 살아 움직이는 동물의 이름을 낱낱이 이 아담이 이름을 지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부르든지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가장 적합하게 아주 핏한 아주 최상의 이름으로 적당하게 이름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코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에게 주신 지능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하던 아담이 잘 하도록 모든 동물들을 다 데려다가 아담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육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데려다가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코칭하시고 아담의 지성을 활용해서 창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칭하실 때 우리가 복 있는 부부, 복 있는 결혼,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C가 또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Advice, Admit, Blessing, Blessing.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칭하신다면 내가 반응해야 될 C는 무엇이냐면 Communication입니다. 또 다른 단어를 붙인다면 굳이 Confession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칭을 해주실 때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라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코칭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커뮤니케이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몇 절이냐면 3장 8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코칭을 계속 들어요.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숨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잠수를 탔어요. 나무 그늘에 꼭꼭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코칭해도 반응 안 보이고 그냥 숨었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특별히 열매, 씨가 있는 열매 무엇이든지 포도가 됐든 배가 됐든 바나나가 됐든 파인애플이 됐든 사과가 됐든 무엇이 됐든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 코치해 주셨어요. 근데 그 코치를 간과하고 우습게 여기고 먹음으로 벌컥 죄를 졌습니다. 눈이 열려서 죄가 보이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코칭해 주시면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코칭에 반응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꼭꼭 숨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중단.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부부,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결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코칭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 드리는 겁니다.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양심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코칭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지금 점수 잃어버리고 실패했고 사망의 그늘진 구렁텅이로 빠졌구나 하면 Confess.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Confess.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vocation,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고 또다시 코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문제가 있으면 잠수 타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잠수 타면 안 됩니다. 대화 단절하고 등 돌리고 싸우고 입 나와가지고 잠수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잠수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컨페스하고 하나님이 코칭해 주시면 컨페스하고 커뮤니케이팅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모든 부부들이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결혼한 우리 기혼 부부들에게도 자녀를 낳아 키우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블레싱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돈만 쫓아가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칭해 주실 때 그 코칭하는 거 귀 막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 유행하는 거 바라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침례교회 이 침례교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결혼생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주실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내 생각은 따로 있어. 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6천년 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부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로 불변의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불신자들은 결혼할 때 주례자도 안 세우고 어떻게 대충 그렇게 하게 되고 아주 좋은 음악이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이죠. 유행하는 음악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춤추고 이렇게 대충 끝마치는 결혼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례하셨어요? 저를 주례자로 세우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워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이제 험난한 결혼생활을 앞둔 우리 부부가 걸어가야 할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어드바이스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블레싱이 무엇이고 어떤 코치를 하실지 귀 기울여 잘 듣기 위해서는 주례자 반드시 세우시고 유행가 절대로 틀지 말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결혼을 시작할 때 그 결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결혼이 어려운데 여러분 결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 결혼 생활 25년 지나왔습니다. 결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 꿰시기 바랍니다. 주례자 딱 세우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게 주실 어드바이스가 무엇이고 하나님 제게 예비하신 블레싱이 무엇이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제 아내에게 제 남편에게 어떤 코치를 주례사를 통해서 주시든지 제가 일생 기억하고 그거 따라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결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는 마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혼 복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TV에 자동차 안전주행에 이런 캠페인 문구를 들어봤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해요.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결혼의 행복, 행복한 가정의 원리 ABC를 잘 보시고 이 말씀 지키면 행복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내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걸어갈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vocation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까지 예배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결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서부지대에 있는 세이코이아 공원은 항상 강한 바람이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라는 세이코이아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그뜩하지 않는데요. 다른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뿌리째 뽑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 식물학자들은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코이아 나무들은 의외로 땅에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들끼리 흙 속에서 뒤엉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울창한 숲을 만들어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이코이아 나무가 고지대의 강풍을 이겨낸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서로 돕고 살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이코이아 나무처럼 단단하게 뭉치면 시련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0: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성경대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거든요. 이게 믿음이 있기 전 우리의 본질입니다. 진노의 자녀다. 이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0: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6번째 강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십니다.
1: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개나 소나 다 받는 것이라면 선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선물의 가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그랬으니까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은 분명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하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적도 없고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그 표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인간 누구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다 믿음 없는 자로 지옥 갈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사실 실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 아주 좋은 선물 상에 담겨가지고 뭐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탄 할아버지가 선물 받아라. 뭐 그렇게 해서 줘서 내가 받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선물 받았다 할 수 있는 시점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전달해 준 사람도 없고 내 손으로 받은 적도 없고 근데 성경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그냥 어떤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에 머문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선물로 받은 것, 믿음으로 인한, 선물로 인한 어떤 감사, 기쁨, 그런 마음이 희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선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사람, 그걸 신자라 한단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 못해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신자라고 이름하는 그 존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지 않는 나, 그런 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는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은 나로는 존재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좀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미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게 있다. 그 선물로 인해가 믿는 자로 존재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게 신자란 얘기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난 딴 거 다 필요 없고 믿음만 주세요. 그런 부탁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근데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면서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그런 부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내가 할 문제고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다른 걸 부탁을 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안 주면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걸 알고 믿음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알게 되면은 그걸 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요구한 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줄 자를 택해서 줬고 난 받아지게 된 것뿐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도 믿게 된 것이구나. 그런 내막을 다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내막을 알게 되어지니까 나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왠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 그렇네. 나는 이 선물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딴 게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네. 그런 알므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좋은 것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겁니까? 자, 빨리. 좋은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아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지 아니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거든요.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지 않을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지옥 갈 자들이다. 그게 다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신자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신자됨을 생각하면 신자 되었다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난 귀한 것을 속에 두고 있는 그런 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의 가치가 세상 어떤 일도 다 쌓아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선물이란 그 하나 것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걸 실감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난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걸 스스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그게 정말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거, 이걸 아는 신자는요, 받기 위해서 열심을 보이고 뭔가 내 정성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고 선물이신 그런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오히려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도 않을 불구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선물을 주셨다는 것, 이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의미를 그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두고 믿음의 자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하거든요.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 네가 지금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잘해서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좀 더 커져가, 좀 잘해줘봐, 이러간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부족하다, 그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에서는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자라가라, 이런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넌 지금 모자라다, 넌 부족해, 이제 더 채워가, 잘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은 온전하신 분이고 모든 걸 이루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모든 걸 이루신, 완성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한 자로 취급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완성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완성을 누리는 자이지. 넌 부족해, 이걸 좀 채워야 돼, 보충해야 돼, 그렇게 취급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완성 자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자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나를 두고 너 완성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존재를 역임받는다는 것, 그 은혜죠. 그 은혜와 그 모든 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의 속이 감사와 만족으로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그게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자라감이라고 하는 것도 외적으로 뭐 크게 되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져 가는 것, 그 관계로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 그걸 자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게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될 믿음의 중심이고 내용이고 핵심이고 가치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 앞에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무의미하다. 이걸 다 우리가 마음속에 둘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이것을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품고 모인다면은 적어도 종교로는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로 흘러가지를 못하죠. 행위라도 구원, 믿음, 은혜 이런 말들이 너무 식상하게 들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구원이나 믿음, 은혜 이런 말들이 뭔가 식상해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어떤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 이걸 자꾸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군대에 들어가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 제대입니다. 전역. 이것보다 듣기 좋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휴가. 전역 휴가. 이 두 단어는요,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 좋죠. 전역 들으면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고대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말이란 얘기죠.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전역 휴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군대에 들어와 있지를 않은 관심도 안 둬요. 자식이 또 군대에 가 있으면 달라지죠, 느낌이. 자식 군대에서 전역 휴가 또 항상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이 그런 소망으로 박혀 있다면 구원이나 믿음이나 은혜 이런 말들 절대 식상하게 안 들립니다.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난 그때 아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군인님은 전역이란 말을 몰라서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은혜, 영광, 뭐 어떤 사랑 이런 말들은 내가 지금 어떤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 내 속을 감사로 채우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의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관계에 있다. 이걸 우리가 주지에 생각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내 얘기로 다가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말씀이 내 얘기로 다가와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들을 때마다 나는 기쁨이 있고 내 안이 뭔가 풍성의 느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자라갑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자에는 그런 자람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공허한 그런 것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도 귀한 선물을 받은 자의 기쁨이 있으려면 선물을 받지 못한 내 존재, 그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의 내 실상, 이것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시각에서 늘 살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 기쁨이 되고 믿음이 얼마나 나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왜 감사가 되는 것인가 그걸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믿음의 시각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란 뜻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거든요. 이게 믿음이 있기 전 우리의 본질입니다. 진노의 자녀다. 이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 몸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많이 있거든요. 교회 일도 우리 몸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 좋다는 칭찬 듣고 그게 보람이 되고 사람이 알아주니까 교회 다니면 나고 그런 건 하나님의 선물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관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슈퍼도 차려가지고 장사하는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그 받은 선물을 꺼내놓고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선물 받았다 해놓고 선물을 받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야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발 그런 성경이 없는 말은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는 말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 천지일만 막 깔려있죠. 그래서 선물 받은 자로서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선물이 뭔가 의미를 알아가면서 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여러 분명히 주지를 하셔야 되죠. 자, 다시 처음 돌아갑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아들이십니까? 예. 받아들이신다면은 여러분은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 믿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여전히 믿음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선물로 줬다. 선물이라는 그 방법으로 줬다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믿음 받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 가지고 받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후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잘하게 하고 그 믿음을 뭔가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믿음 받았으니까. 그런 말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줘놓고 자 줬으니까 믿음과 잘해봐. 그게 하나님 의도가 아니고요. 선물이라 그 의미는 자 선물 받았지. 그 선물로 인해서 너는 감사하고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가고 너의 마음이 그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구원 받은 후에는 구원 받은 자답게 또 살 책임이 있다. 이런 말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받은 자답게 살자면 말은 맞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 받은 자다운 삶을 결국에 또 인간의 행위 실천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받은 자답게 사는 게 뭐냐면요.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 일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자리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로서 나와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책임질 것이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세계고 선물의 세계예요. 이 구원의 세계를 거룩한 세계 이렇게 말하는데 왜 거룩한 세계를 하냐면은 하나님 하신 일만 있어요. 그래 거룩이에요. 인간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구원의 세계가 더러워지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계를. 오전에 그랬죠. 신자의 직무. 구원의 거룩한 세계를 지키는 것.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행함 전혀 받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신 것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서 내가 우운하는 걸 얻으려고 하죠.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베푼 은혜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이죠.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 힘을 더 얻어보기 위해서. 그게 거룩에서 벗어난 거죠. 무당에 가지 말라, 점치지 말라, 다 죽인대잉. 이런 모든 귀회들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안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무당에 가는 것이고 점치는 자로게로 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공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공짜로 살아간 인생. 이거 자체가 하나님 축복인데 이걸 축복으로 간주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더러움이라 한단 말이죠. 성경이. 결국 하나님께 주신 것을 축복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욕망이 내게 깊이 박혀있다. 그런 반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욕망이 늘 복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한 복은 뻔하거든요. 내 인생을 좋게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인생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 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뭐냐면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에 처해 있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 이걸 덮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늘 내 몸이 잘 되는 거. 인생이 잘 되는 거. 그걸 복으로 자꾸 간주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의 본래는 영생이 없어요.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영생이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좀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세상에서 뭐가 되었든지 간 결과는요 영생이 없는 자로 죽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결과예요. 그러면은 영생이 없는 자에게 복이 뭐겠습니까? 영생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뭐겠습니까? 복이 뭐예요? 돈이겠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없는 자에게 복은 영생이다. 여러분 몰랐던 내용입니까? 잘 아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우리가 뭐 나무에서 따서 내가 챙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가지고 찾아오신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죠. 그렇다면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세계를 가짜 않게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믿음을 말하는 사람의 실상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의미를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향하는 것. 이게 믿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똑같이 이 땅 안에 내 터전을 굳게 세우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 복을 추구한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지금의 기독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가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 그걸 기준해가지고 복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잘 되고 지금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저주라면은 그건 복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부자와 나서로 그 둘 중에 누가 복받냐 이 물음으로 항상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흔들려요. 생각은 나사로운데 마음은 늘 부자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가 과연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겁니다.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늘 내가 잘된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과연 내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답은 아니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때 그 주신 선물이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양심 바르고 착하고 정의롭게 살면 뭐하나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에 계신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지를 아니하고 거룩한 나라에 사는 것보다도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걸 더 사모한다는 건 저주란 말입니다. 저주. 이건 어떤 특정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모든 자가. 근데 천국은 이런 마음을 안 받아줘요. 양식을 살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마음 받아준다면 천국이 더러워지죠. 인간의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천국 못 간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을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보면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형편이다. 이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안 주셨다면 그렇게 자문자답이 오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볼 곳 없이 저주에 속한 자로 그 운명이 끝납니다. 볼 곳 없어요. 지옥에 불 끄던 고통받는 부자의 신세가 그냥 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복받았다. 확인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 앞에서 나도 복이다. 이렇게 나설 거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자, 우리를 영생 있게 하는 게 복이라겠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뭐가 우리를 영생 있게 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나는 복음을 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겠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왜 사랑하게 됩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가 아니면 난 저주에 속한 자로 끝날 거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 내 인생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꽝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 안에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맞겠습니까? 안 맞죠?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이 말씀으로

0: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 내 안에 믿음이 그 복덩어리야. 이걸 하찮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의 가치는요, 지금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는 이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나를 어디 있게 하느냐, 그걸로 복의 가치가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벌에 있게 하느냐, 영생에 있게 하느냐, 그걸로 복의 가치가 판단돼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복을 안다는 건 쉽고 간단한 겁니다. 생각의 방향만 확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고정시켜 두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굴러떨어지죠, 그냥. 그런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본래는요, 생각이 핸들 잠겨 있습니다. 핸들이 확 잠겨 있어요. 틀지를 못해요. 제가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면허를 제가 93년 땄는데, 면허 따고 얼마 안 있다가, 포항에 그때 동생이 살았는데, 동생이 티코를 갖고 있었습니다. 티코를 빌려가지고, 제 근무했던 강원도 인제, 그 놀러 갔습니다. 거기에 광치령이란 고개가 있어요. 거기를 저는 걸어서 막 넘고 있는데, 그 비탈길이 구불구불해가지고 밑으로 굉장히 높게 하면서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딱 정상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길을 막히려고 시동을 껐습니다. 내려가는데 핸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구불구불 되고 그 광실은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 옛날에는 옆에 그 방지턱도 그냥 시멘트 약간 조금씩 있습니다. 낭떠러지예요. 그 순간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순간 또 하는 게 막 사이드 올리고 시동 켜고 그래가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핸들 잠기면 몰랐죠. 그러니까 한번 잠기면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 잠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하면 안 되는데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이 잠겨있는 그런 나를 본질을 알게 되면서 아 나는 주님이 아니면 영벌에 들어갈 존재였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선물이라고 하는 진짜 선물로 다가가지는 겁니다. 그걸 신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이 좋으면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 이걸 복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난 그때를 미리 좀 앞당겨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주를 믿는 사람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그걸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면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이 더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선물이 나에게 풍성함으로 자리하는 거죠. 남자가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만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누가 노래 부르는데 서울탱고를 부릅니다. 야, 그 서울탱고가 사람을 먹먹하게 만들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 가사를 제가 잊으면 인생은 덧없는 거 그러던가. 뭐 술 한 잔, 장로님 아십니까?
1: 모릅니다.
0: 모릅니까? 또 알아셔야지. 술 한 잔 어떻게 하면서 아, 그걸 듣고 한 열 번을 계속 반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산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는 딴 거 이제 뭐 바랄 것도 없, 예? 뭐라 하는지 못 들었다, 내가. 예? 아, 갱년기. 나 갱년기 아닙니다. 네, 뭐라도 이제. 아. 저는 요즘 늘 그 생각하는 것이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냥 그걸로만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 사람 죽고 내일 죽어도 그렇게 죽고 뭐 그러면은 뭐 인생 다 된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올해 이제 마지막 주에 주일 마지막 예배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또 그 전에 세월 살아오면서 뭘로 살아왔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왔다.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도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끌어가는 그런 복이 될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그 받은 자로 기적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존재의 의미를 물어봅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 알맞는 교육을 받고 도전을 주는 직장을 가지고 돈을 충분히 버는 것이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다려 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3번째 시간. 교회 자립을 위한 각 교회와 선교회의 조치는 강경했고 대대적이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없진 않았다. 모든 일에 그렇듯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1: 교회 자립이란 것은 당연히 재정적인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재정 자립이란 것은 바로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재정 자립을 위해 불만을 일수하고 보다 건실하게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나 그건 그리 말처럼 쉽지 않았다.
2: 그래, 요즘 평양시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
3: 지금 교회마다 난리가 아닙니다.
2: 무슨 일로?
3: 다름이 아니라 그게 말입니다. 교회마다 자립이니 뭐니를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게 그리 말처럼 쉽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놈들이 뭔 교회에 바칠 돈이 있다고 하는지 원.
2: 그럼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다 이 말인가?
3: 몇몇이 교회에 헌금을 바치면 서양 선교사들이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반대를 하고 있다지 뭡니까요?
2: 반대? 서양 선교사들이 가지고 간다?
3: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놈들이 얼마나 돈들이 있다고 매주 헌금을 그리 할 수가 있습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 그래, 지금 교회 사정이 말이 아니겠구만 그래.
3: 응? 그야 이럴 말씀입니까요? 얼굴들이 똥 씹은 모양들입죠. 이 가사 한번 보셔야 하는 건데.
2: 그래,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겠구만.

0: 아니, 이거이 교회가 미혼 사람 때문에 이렇게 뒤숭숭해서리 이거이 오케 되는 거인데, 아이고.
1: 이래만 흐지부지 되는 겁니까? 아, 자립이니 뭐니가 막 이래 끝나비는 겁니까?
0: 이래해서 무렇게 하갔나? 고조 하나님께서 무의가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은 고조 이럴 수밖에.
2: 아이고, 고조 얼굴엔 뭐 얼굴이 주름을 그려놓고 있네.
0: 아 보면 모르겠습니까?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뒤숭숭해서리 그렇지요.
1: 마 교회 어르신들은 다른 말씀 없었습니까? 방법 같은 거 말입니다.
2: 아직 말씀들이 없구만 기래.
0: 고조 길선주 장로님 뭐라고 하십니까? 조사로서 가만 지켜보고 있으실 것 같지는 않은데.
1: 그래예. 저 뭐라 말씀을 안 하셨는겨?
2: 지금 기도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만 기래.
0: 기름 한동안 안 나오시겠구만 기래요.

0: 아기래 아직도 기도 중에 있으십니까?
1: 예, 아직도 기도 중이십니다.
0: 뭔 말씀이라도 있으셔야 우리가 대처를 하든가 하디. 아휴, 이거 그냥 답답하소리 그냥.
1: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곤 하셨는데 이번도 기대를 해봅시다.
2: 그렇게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문제 해결은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례식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내셨던 겁니다.
3: 교회 자립으로 성도들 가운데 불신이 쌓여질 때 미국 선교사 한 명이 폐렴으로 숨을 거두게 된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신의 몸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몸을 돌보다가 폐렴에 걸리게 됐고 결국은 고향이 아닌 이국 말리에서 죽음을 만나게 된 것이다.
2: 당시 선교사들의 죽음은 비일비재했습니다. 풍토병이란 것도 있었지만 너무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에 병에 걸려도 감히 치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 폐렴 같은 병은 전염이 되기도 했지만 걸린다고 하면 바로 죽음이란 공식이 성립이 되는 병이기도 했습니다.
4: 아이고, 무슨 뭐 난리가 났나고.
5: 네, 뭐라요? 아고, 뭔 일들인데 그러는 거야요?
6: 아, 글쎄, 의사 선생님께서 죽었다는 것만기래요.
5: 아이고, 의사라면은 그 누구를 말하는 게야?
6: 아니, 그 있지 않아요. 파란 눈에 수염이 난 미국 선교사예요.
5: 아고, 그 의사가 와 죽었습니까?
6: 아, 글쎄, 폐병으로 죽었다고 알았습니까?
5: 폐병으로 말입니까? 거저거 얼마나 칠칠치 못했으면은 그 그런 병에 걸려서 죽네. 곧 잘 되졌구만 기래.

0: 주모, 여기 술 한 사발 더 주시라요.
1: 예.
2: 어디 보라고, 고마 마시라요. 지금 의사 선생님 초상으로 다들 슬픔에 잠겨 있는데 웬 술을 그리 마시오?
0: 가자고 죽을 만하니까니 죽은 거 아니겠소?
2: 뭐이가 어디래요? 당신은 그 교회당에 나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0: 내래 이제 교회당 끊었시오. 그러니까니 뭐 자기 잘못으로 죽은 사람 때문에 나한테 술 못 준다고 하지 말라구요.
2: 아니 저기 이 사람이 니 뭐라구요? 그 의사가 와 죽었는지 알고 있어? 그 의사는 우리네 병든 사람을 돌보다가 그만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질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임금은 누구로부터 세금을 받느냐? 아들로부터냐? 아니면 타인으로부터냐?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인 왕에게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타인처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외식이 되지 않고 사랑의 표현이 되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지점을 달려가고 있다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교리적인 면에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성경적 관점의 이해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웹사이트의 오른쪽에 있는 BBM 미디어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종말의 성경적인 이해와 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46편에서 51편 말씀입니다.
3: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이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지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3: 48편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더라.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1: 49편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들을 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러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버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상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주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3: 50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라.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편 46편에서 51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날마다 폐역해 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롯의 사위들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장인 롯의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소돔성과 함께 불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찬양 들으시면서 회개하시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13장 지난 시간에 좀 앞부분 그리고 서론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4절 5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겉옷을 옆에 두셨습니다. 즉 그분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으셨던 것입니다. 그 위에 수건을 취하여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매우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종의 신분을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기려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연구하면 우리는 노예에 관한 규율을 배우게 되는데 히브리 노예는 6년간 주인을 섬기다가 7년째 자유롭게 되는 법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만일 이 기간 동안 그가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갖게 된다면 주인은 그 노예는 자유롭게 하지만 그 가족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노예가 계속 머물기를 선택할 수는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의 주인과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들과 함께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다는 의미로 문설주에다가 그의 귀를 뚫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을 취하시고 종처럼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될 수 있으셨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의 놀라운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이 되시는 것이죠. 자,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성례이며 우리는 발 씻는 의식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뭐 잘못된 점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겸손에 대한 하나의 교훈이며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해석에 잘못된 것은 전혀 없지만 저는 이것으로서는 그 깊은 의미를 나타내기에 충분치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실히 이것이 겸손의 한 예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은 그분과의 교제를 가질 수 없으며 그분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도 그 만찬을 통해서 그 만찬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그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찬에 동참한다면, 여러분 씻김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교제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씻김을 당한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씻기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도들을 깨끗게 하고 보존해 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하나의 가벼운 문제로 취급합니다.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건대 발이 걸음을 말해주듯이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며 이것은 고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하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 가운데 용서와 권면이 있게 되는 것이죠. 13장 9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처음에 그는 발을 내놓지 않았더랬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이고 그냥 커다랐다 싶어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발뿐만 아니라 손도 내밀고 머리까지 이렇게 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만일 이것이 여러분 교제를 의미한다면 베드로는 그것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좀 달라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씻은 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훌륭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불행히도 번역자가 그 차이점을 밝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이 나오고 있고 그 번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기 분명히 우리가 차이를 두어야 할 단어를 좀 소개해보면 주님께서 목욕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데 그 목욕한 자는 그 헬라어로 본 닙토거든요. 이것은 씻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라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공중 목욕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집으로 와야 됐던 거죠. 그의 집에는 그가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 더러워진 발을 씻기 위해 또한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깨끗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보통 거리가 더럽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샌들을 신고 목욕을 하고 집에까지 오면서 발이 다시금 더러워진단 말이죠. 따라서 비록 사람이 목욕 후 바로 온다 해도 그 집으로 돌아와서는 발을 씻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두 씻겼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목욕 곧 중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을 때 우리는 또한 더럽혀지고 불결해집니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죠. 저는 어떠한 성도도 어떠한 신자도 조금도 더럽히지 않은 채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더럽다면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발을 씻는 것은 교제를 위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씻겨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발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를 그러므로 자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백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동의한다, 즉 하나님과 같은 의견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 자신이 입술로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일 중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자를 얻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말이죠. 여러분, 냉담, 무관심, 사랑의 부족,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발을 씻기 위해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의 손 안으로 내밀어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다, 나는 잘못을 행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나가서 똑같은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발을 주님의 손 안으로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내민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철저하게 자백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 어떤 의미인가, 또 베드로가 그러면 다 씻겨주십시오 했을 때 그럴 필요 없다, 목욕한 자는, 그래서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과 쭉 나누었어요. 이제 1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어떤 길인가 말씀하시면서 다는 아니다. 이 유대 때문에 그런 거죠. 유다의 배신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또한 유다가 목욕하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유다는 결코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그분께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됩니다. 좀 길게 볼게요.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원하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 가서 자백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모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교리들로 가득 차 있을진 모르나 우리의 발에는 아직도 냄새가 난단 말이죠. 형제 여러분, 씻지 않은 발만큼 고약한 냄새를 내는 것이 없잖아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봉사 중에 일부가 그다지 향기로운 냄새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죄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들도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보면 도움이 될 터인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한 형제가 죄에 빠지면 그는 신령한 사람에 의해 다시 교제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픈 곳을 때리고 그를 비평하는 것이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바로잡는 것은 그의 발을 씻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요구된단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길 때에만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교회에는 많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셀이 진정한 영적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쫓아갈 때, 우리는 발을 서로 씻길 때 우리는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의 발을 씻길 수 있어야 하기 합니다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발을 씻는 그러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러워졌을 때 언제든지 그분께 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 그것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의해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발을 그분의 손에 내미는데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이끌어주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제가 없이는 하루라도 우리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로 하여금 그분과의 이러한 교제가 깨지지 않도록,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니까 이러한 것들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차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다락방에 있는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과 같았어요. 그들은 놀랐고요. 그러는 것이 당연했겠죠.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 작은 무리 위에 비쳤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8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방금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 중에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그들 모두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하셨죠. 한 선생은 한 교사이며 그는 믿어지도록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이 받쳐져야 하는 것이요.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유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는 또한 유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전혀 갖지 않았던 사람에 대한 계시인 겁니다. 그는 더러워져 있고 그는 한 마리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더럽게 뒹구는 곳으로 돌아간 한 마리 돼지와 같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는 토한 곳으로 돌아갔고 또는 그는 더러운 곳으로 돌아간 그러한 아주 그 더러운 짐승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롯 유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는 다락방의 그곳에 있었고 그는 그의 발을 씻김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씻김 받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거절을 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금 여러분과 복습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편에서 희생을 말합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 피는 모든 우리의 죄를 씻기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암흑에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피는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피는 형벌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물로서 깨끗이 하는 것은
피에 대한 인간의 편에서 나름대로 다시금 우리가 성결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자범죄들이 다시 한번 물을 통해서 씻김을 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용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시간 다 함께 인하셔서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8장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성소의 기물들과 언약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소의 기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를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어떤 기물들을 만들었습니까? 48절 49절에 보시면 금단과 금상과 정금 등잔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건물 밖에 두는 물건들은 다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7장 50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의 문 돌적이도 금으로 만들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그 기물들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금단입니다. 금단. 여기 말하는 금단은 분향할 때 쓰는 단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모세가 만든 그 성막 안에는 분향할 제단이 있었지요. 그 분향제단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보이는 것이 무슨 물건이었는가 하면 그 분향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아침과 저녁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해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들어가서 한번 분향하고 또 저녁에 들어가서 또 한번 분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향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분향하는 것을 이제 기도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런 표현이 있고 또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면 그 향을 갖다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그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 그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분향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상입니다. 금상. 여기 말하는 금상은 무엇을 올려놓는 상인가 하면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근데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금상. 진설병이 뭐냐?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설해 놓은 떡, 그런 뜻입니다. 진설해 놓은 떡, 차려 놓은 떡. 여기 병자는 떡병자예요. 그러니까 떡을 딱 차려 놓는 그 상을 이제 진설병을 진설병 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안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올려놓는 상이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죠. 하나 있었어요. 성막 안에, 그 텐트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성소의 오른쪽으로 진설병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은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이 만든 이 성전 안에는 이런 상이 몇 개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마치 하나밖에 없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 4장 8절에 보시면 10개가 있었습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금상이 10개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해서 10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도대체 뭐하는 떡이냐? 이제 그 성전 안에 이제 떡을 이렇게 차려놓는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항상 이제 그 떡이 있습니다. 왜 거기다 떡을 차려놓느냐? 하나님 배고프실 때 잡수시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잡수고 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항상 떡을 갖다 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떡을 그 안에 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또 요한복음 5장 6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죠. 근데 자신을 떡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떡을 먹는다.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한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금 등잔대가 또 그 성전 안에 있은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는 등잔대가 몇 개 있었습니까? 등잔대는 하나 있었죠. 등잔대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었습니다. 딱 들어가면 전면에 보이는 것은 분향단.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진설병상. 왼쪽에 있는 것은 등잔대였어요. 모세가 만드는 성막 안의 구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 등잔대가 몇 개 있었는가 하면 몇 개 있었습니까? 7장 49절에 보시면 10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내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그러니까 정금 등잔대가 총 몇 개였다는 거예요? 10개 있어요. 10개. 성전 성막 안에 있던 그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가지가 세 개씩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가 있으면 양쪽으로 가지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나와 있어가지고 총 일곱 곳에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는 그렇게 생겼는데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의 모양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 등잔대가 10개씩이나 있다 보니까 그 안이 굉장히 밝겠죠. 그 10개 불을 탁 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등잔대마다 불을 쫙 켜고 그 안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딱 배치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안이 환했겠습니까? 왜 성전의 내부를 이렇게 밝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전 안이 밝아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은 이제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항상 빛된 삶,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내부는 밝았을 뿐만 아니라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금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다 금이에요. 그리고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밝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49절에 보니까 7장 49절에 보니까 금으로 만든 꽃도 그 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꽃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멋지게 장식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전 안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아름다운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이죠. 시편 27편 4절에서 우리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살면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감상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결국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그걸 알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밝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꾸민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 빛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면 우리의 삶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의 속을 빛으로 채우면 됩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 빛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없으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빛이 딱 비치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빛이 환하게 빛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다 몰아내고 항상 빛을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조금 전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그 말씀 다음 말씀이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삶이 아름다우냐? 예,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 그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생긴 자매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탈북자 사회 가는 그런 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뭐가 답답해서 그런 사회 가겠어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돕고 또 눈에 띈 탈북자들 돕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속을 빛으로 채우시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도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또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이제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다윗성 곧 시온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성 곧 시온. 시온은 우리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찬송가에도 나오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가도 있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해발 약 790m의 산 이름이 시온입니다. 그 시온 산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이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또 그런 의미로도 우리 성경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성전을 어디에 세웠는가 하면 사실은 예루살렘 시온 그 산 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하고 지금 언약궤가 있는 곳은 거리가 멀까요? 가까울까요? 사실은 가까워요.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그 안에 어디 예루살렘 어디에 지금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다른 곳에 있는 그 법궤를 그 예루살렘 그 다윗성에 갖다 놓은 것이 사무엘하 6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그 법궤는 다윗이 세운 천막 안에 있었어요. 천막을 다윗이 쫙 세워놓고 옛날에 모세가 만든 천막은 벌써 수백 년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새로 천막을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모셔놓고 있었죠. 그 법 언약궤를 지금 이제 솔로몬 왕이 자기가 지은 성전으로 이제 옮기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언약궤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회막, 천막, 그 회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기물들도 함께 옮겨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이 회막이 이제 모세가 만들었던 그 천막,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그러니까 언약궤. 예루살렘 성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언약궤도 가져오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던 그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기구들 회막이나 성막은 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그날 이렇게 가져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회막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회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곳에 그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과 모든 성전 기구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가려면 꽤 먼 거리죠. 어쨌든 거기까지도 제사장들이 가서 이제 모든 회막도 가져오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 다 이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 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번제단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역대상 21장 29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솔로몬이 성대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들,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솔로몬이 제사 하나는 확실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1000번제 드린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또 이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양들과 소를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든지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백 마리는 됐다. 이 소리죠. 솔로몬이 참 통이 큰 분입니다. 성전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드디어 이제 옮겨오니 여러분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어요. 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청성껏 이런 큰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런데 그 채가 길어서 지성소 밖 성소에서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채가 길모로 채 끝이 내 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법궤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운반하는 게 아니라 채로 꿰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메고 그렇게 옮기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지성소 밖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게 하려면 채를 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옮길 일도 없어요. 근데 왜 채를 그렇게 그대로 꽂아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법궤에서 채를 빼지 말고 항상 그대로 그렇게 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들의 지난 날들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법궤를 따라서 움직였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도 돌았습니다. 그 채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다닌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고. 그래서 그 채를 볼 때마다 제사장들은 이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돌판만 그 안에 있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어디로 갔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잖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법궤 앞에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간 관계상 찾진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민수기 17장 7절에 있어요. 법궤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법궤 안에 그 세 가지가 다 있었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법궤 앞에 항아리와 쌍난지팡이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그 안에 법궤 안에 그 물건들이 다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제가 볼 때 실제로는 그 항아리와 지팡이가 그 안에 있은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34절, 민수기 17장 7절 말씀대로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했느냐? 법궤와 항아리, 쌍난지팡이가 늘 함께 이렇게 있었거든요. 세트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금향로도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금향로, 그 분향단, 그거는 지성소 밖에 있는 거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금향로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금향로가 그 안에 있는 건 아닌데 두 개가 그 이 금향로가 중요하고 또 그 지성소 각 가까이 이렇게 늘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어쨌든 간에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은 여러분 뭡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은 언약궤죠. 언약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두 돌판이 들었습니다. 두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왜 만들었느냐? 사실은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돌판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이 돌판. 십계명은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법궤 안에는 다른 거 다 안 넣고 제일 중요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딱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무엇으로 존재하는 분입니까?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곧 누구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전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은 없고 쓸데없는 것들만 우리 안에 꽉 차 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예,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마침내 이제 지성소의 자리를 잡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 8장 10절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으로 하나님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전에 내 마음이 여기 와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성경을 잘 보시면 신약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성전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교회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에 더 열심히 했던 분으로서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고난에 대처할 수 있게 되고 위험을 막아내며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줄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BBN 무료 성경 대학은 온라인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구애 없이 컴퓨터나 모바일폰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비전과 뜻을 깨달으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오한 성경 지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상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안주도 할 말이 없는데, 안주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주인이 인심 좀 써서 먹을 거라도 좀 사주면, 그 찌짐 남은 거라도 좀 사주면, 그거라도 들고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입에 먹일 텐데, 이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에 이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나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들이 여기르고 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 있다가도, 외국에 있다가도 3대 절기는 오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 하루 정도 길이, 그냥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한 30km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갈 때 그냥 갔을까요? 노래하면서 갔을까요? 노래하면서 가요. 그러면 추석에 고향 찾아갈 때, 요즘 고향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외국에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만은, 옛날에 정말 그리워하는 고향, 가족을 사랑해서 고향을 찾아갈 때 그냥 갑니까? 노래하면서 갑니까? 코스모스 피어있는 뭐 정동길 개선을, 그래 노래하면서 안 가요? 안 그러시구나. 아, 가는 게 싫어서 그냥 노래를 안 하구나. 근데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모했거든요. 성전에 나아가야 돼. 그렇게 사모하면서, 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해서 찾아가는데, 이 찬송들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0편. 자. 120편 딱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뭐 부르면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들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 다 외워요. 길에 가면서 책 보고 이렇게 했어요? 노래하면서. 노래는 가사를 잘 외울 수 있어요. 자, 120편부터요. 전부 몇 편까지? 134편까지 나와요. 134편까지 15편이 무슨 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순례를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나아가는 계단이 또 15개래요. 그 15개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서 시편 120편, 두 계단 올라가서 121편, 세 계단 올라가서 123편. 그래서 15개를 부르고 성전에 나간대요. 길 가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답을 수는 없어요. 제가 두 편만, 오늘 불쌍히 여기서 이 말씀과 인간의 두 편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3편 보십시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 온갖 멸시와 조소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가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살면서 이 꼴이냐? 온갖 멸시와 조소를 다 받아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니? 이런 조소를 듣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어떻게 더 못해? 이런 멸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멸시를 받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조소와 안일한 자들, 그러니까 안일한 자는 뭐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조소를 합니다. 교만한 자가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 영혼의 멸시와 조소가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는 것은 조건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저수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서 사실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올라오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가세요.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제가 시편 할 때 이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어요. 설거 노비가 있었고 외거 노비가 있잖아요. 집안에 노예들 있고 집 밖에 노예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 말고 이들은 반드시 주인의 집에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자들 말고 소작농들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라든가 또는 뭐 태백산맥 이런 소설들을 보면요. 우리 그 가난한 소작농들의 그 아픈 눈물 같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소작농들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종이 아니에요. 단지 품꾼으로 그 주인의 땅을 붙여서 먹고 50대 50대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50대 50대로 나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세금이죠. 50%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땅 빌리는 조건으로. 주인은 땅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50% 그냥 가져가요. 비료 누가 돼야 돼요? 노동료 누가 돼야 돼요? 소장농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는요 사실은 25%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25%밖에 못 가져가요. 주인은요 선도 안 되고 50% 가져가고 25%는 비료값 노동비 이거 투입되면 25%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소장농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소작농이 소작을 떼이면 마름의 농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름들, 나쁜 마름들은요. 그 소작농의 아내를 건드리기도 하는 놈들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입니다. 이런데 눈 좀 떠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난한 소작농인데 주인의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일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품삯 줍니까? 안 줍니까? 마땅히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종이 아니니까. 품삯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인심이 좀 있는 부자라면 잔치하고 남은 음식들 보따리 좀 사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요 잔치하고 나면 집에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손에 조금씩 이렇게 들고 가셨어요. 왜? 집에 그 굶주린 애들이 있으니까. 그 가난한 소장농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이 상전의 눈을, 여종이 여주인의 눈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잔치하고 남은 음식이라도 한 보통이 사들고 주면, 그거 들고 가면, 엄마는 저 주인집에 일하러 가버렸으니까 하루 종일 굶주려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음식이라도 하나 갖다 입에 먹이려고 그 마음으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안 줘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주인이 인심 좀 써서 먹을 거라도 좀 사주면 그 찌짐 남은 거라도 좀 사주면 그거라도 들고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입에 먹일 텐데 이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은 이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나요? 시편 131편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비전 꿈 다 헛소리예요. 인간의 탐심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연말 되면 비전 새로 만들고 새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자고요. 교만 안 해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에 나오는데 이건 자궁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긍휼로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볼 때 엄마는 죽어도 아기를 살려요. 물론 요즘 타락해 가지고 아기를 버리는 엄마들도 많던데 진짜 엄마는 죽어도 아기를 살린다고요.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예요. 항상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가 젖된 아이가 만족해서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상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도 합니다. 연보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주님께 이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많으니까 자리가 좁아요. 여러가지 불편할 겁니다. 시사 시간도 참 불편해요. 지난주에 수원에서 여섯 분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듣는 분인데 광주에 일이 있어 갔다가 예배 드리고 가자고 해서 수원에서 광주 갔다가 순천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인사를 하길래 지난주에 제가 각 전도에 그 이렇게 조정 때문에 전도 회장님들하고 모양실에 모이면서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 뭐 다른 데 가서 먹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니 여 왔는데 식사로 하고 잠시 보고 갑시다 하고 요 식사라고 하고 제가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나와보니까 그분들이 안 보이세요. 식사라고 있어야 되는데 한참 둘레둘레 찾아주니까요. 저 창가로 자리가 없어가 창가로 둘러서서 그 서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미리 뭐 근사님들에게 이번 좀 식사 챙기세요 합니다. 나는 자리가 있을 줄 알고 식사하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창가에 줄 서서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밥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수원서 여기까지 왔나? 하는 마음 혹 들지 않았을까? 내가 이러려고 수원서 여기까지 왔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뭐 갈 교회가 없어서 여기 왔나? 우리에게는요 친절하게 뭐 바나바도 없잖아요. 바나바 사역 아세요? 새로 오면 한 사람 딱 붙여줘요. 옆 사람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래? 막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는요. 이 메인의 모습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을 하려면 진짜 메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고 어느 정도로 낮아지고 얼마나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졌을까요? 그래서 이 시편만이 아니라 주의 긍휼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계시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에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유 사람과 여부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받아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대로 430만의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 언약 증서를 받으러 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뭐였어요? 금송이 섬겼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으세요. 이건 오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연결해서 뜻을 돌이킨 하나님께 같이 말씀을 좀 볼 텐데. 그러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약속한 대로 저 약속의 땅 너희에게 줄게. 내 사자를 보내서 저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갖다 놓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래서 너희끼리만 가라. 나는 안 갈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천국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괴로움 없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내용과 비슷해요.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안 계세요.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 너희와 함께 안 갈래. 너희끼리 가. 그거 내가 다 마련해놨다. 거기 가서 내가 살게 해줄게. 가.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함께 가지 우리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우리 천국 왜 가려고 해요? 예수님 보는 목적이 아니면, 사랑하는 그 주님 보는 목적이 아니면 천국할 생각이라도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 가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공돈을 많이 쌓았으니까 말리지 많이 살아 천국에서 상 받아야지. 그런 천국 없어요. 그런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주의 긍휼로 만들어진 나라, 주의 용서로 만들어진 나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 주의 은혜, 주의 용서, 주의 자비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맹인의 마음,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은 이 마음 안에 못 들어간 나라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 하리라. 하나님 같이 안 가시려면 아예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갈게.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이래서 계시가 전달되는 겁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나라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까 시편에 보니까 우리는 심한 멸시와 조소를 받나이다. 시편 123편 우리는 심한 멸시와 조소를 받나이다. 그 모습으로 가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 좋겠다 이러고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만이 그 멸시와 조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고 따라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죠. 절대로 많이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십자가의 길은 누가 그거 멸시와 조소 받는 사람 보고 너는 정말 눈뜬 자구나 너는 생명의 길로 가구나 누가 그렇게 따라오겠어요. 야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검사되고 이렇게 했더니 의사가 되고 이래 되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가잖아요. 수십만 명이 몰려가잖아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성에서 얻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런 얻은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의 긍휼을 잡아보세요. 내가 못 간다 가면 너희 다 죽는다 하나님 그러려면 아예 우리 다 죽여주십시오.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리니라. 모세에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뭐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보여주십니다. 주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보여주세요. 그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아주 길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이게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그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받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긍휼과 은혜의 자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쪼개진 반석 뭐가 생각나죠? 생수가 나온 반석 쪼개진 반석 그리스도 반석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다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반석 틈에 있어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루 앞에 가면 다 죽어요. 반석의 틈 위에 숨겨놔야 사는 거예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도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고, 이건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결국은 누가 맹인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눈을 알아본다면 그게 눈을 뜬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맹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찾아본 대로 본다고 하는 자는 뭐가요? 제가 그대로 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본다고 여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 지키는 자기 의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러므로 자신들은 맹인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주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을 통하여 예루살렘 사람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 다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예요. 어디 가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날마다 제사가 지내지는 그 예루살렘이 눈먼 자들의 도시였어요. 오늘 교회당에 나왔어. 예수를 믿느라 우리가 오히려 눈먼 자들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뭐 찾으신가 다 같이 찾읍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모으라고 그렇게 모았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눈먼 맹인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었던 자들이 이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율법과 제사장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질 수 있어서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소경들이 간 길이고 이게 맹인들이 추구한 길이야. 그래서 진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볼 수도 없었던 그 맹인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이방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떠함이 드러나져야 돼요. 드러나져야 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집사님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시상식 하죠. 우리 주일학교는 시상식이 없어요. 교회 시상식이 없어요. 연말에 전도상 해가지고요. 주일학교에서 하여 전도 몇 명 했나 상 주고 또 뭐 했나 상 주고 구역별로 전도 많이 하면 구역별로 제주도 여행도 보내줍니다. 구역별로 전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는 뭐가 사라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잘한 나, 그래서 상 받는 나, 전도왕, 뭐 구역별 상 이런 것들로 바꿔치기 하는 거. 그게 세상 영광 쫓아간 맹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맹인들이 가는 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결산할 주님 앞에 서는데 성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서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결산을 하는 자리에 이게. 그러면 나는 한계 없어요. 정말 내 행한 것 죄뿐에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마음의 생활 드러내니까 그렇게 내가 빨가벗겨지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빨가벗겨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가벗겨지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빨가벗겨지는지. 오늘 오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하면서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겠더래요. 전세 살다가 좀 싼 가격으로 다른데 아파트를 전세 가격 맞춰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오만 머리가 생각이 다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사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를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말씀으로 이렇게 뻘거벗겨져야 돼요. 뻘거벗겨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뻘거벗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뻘거벗게 내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요?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심지어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긍휼이죠. 주여 불쌍히 여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이시 자선이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어디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죠. 우리가 모인 자리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맹인처럼 길가에 여리고성의 그 맹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럼을 당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불쌍히 임을 받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도 많이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조소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그 조소와 멸시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있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임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는 받는 그 자의 복, 그것을 얻었다면 이것이 정말 기쁨이며 감사이며 찬송의 최고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부담감은 사부격인 모세가 지닌 카리스마, 즉 권위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가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맡은 직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일장에 무려 네 번이나 걸쳐 말씀한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내적 확신을 말합니다. 흔들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피시고 스스로 확신을 품은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적 확신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지도자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조건이죠. BBN 청취자 여러분, 내적 확신 안에서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든지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BBN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복음이 꼭 필요했던 분들은 없었습니까?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있었지만 그냥 지나쳐버리시지는 않았는지요. 만약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BBN 한국어 방송에 ITL 카드만 전해주었더라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제는 ITL 카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누어 주기 쉬운 곳에 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건네주는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ITL 카드를 한 번도 신청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에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찰스 윌리엄 엘리엇은 얼굴에 흉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워했는데요. 어린 시절 엘리엇에게 의사들은 그 흉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엘리엇의 영혼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간이었다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의 어머니는 이런 유용한 교훈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문제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람들이 내 얼굴에는 눈도 돌리지 않을 만큼 내 마음과 영혼을 성장시키는 일은 가능하단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이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토머스 이야기 1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때때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자신의 직업과 미래를 계획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운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 안에는 큰 비극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 비극은 위대한 승리로 인도되었습니다.
1: 목소리 낮춰요. 애들 깨우겠어요.
2: 아, 그럼 대체 어디서 싸우기를 원하는 거야? 어? 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박혔어?
1: 무슨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집은 숲속에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정말 이제 싸우는 것도 지겨워요.
2: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1: 어쩜 난 델라웨어에서 우리 엄마와 같이 지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당신도 나랑 같이 상담받으러 가보는 건 어때요?
2: 그럴 시간 없는 거 알잖아. 동업 관계가 곧 파탄날 지경이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중인데 나보고 자기 탐구라면서 시간을 낭비하라는 거야 지금?
1: 당신 우리 결혼 살릴 마음이 없다면 그냥 이 집을 나가는 게 어때요?
2: 그 말 진심이야?
1: 그래요. 진심이에요.
2: 알았어. 시내 방 알아볼게.
1: 난 이혼 서류 신청하는 게 좋겠네요.
0: 한때 사랑했던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를 맞게 됐을까요? 총 2부로 구성된 이야기 중 제1부인 오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되는 이 이야기는 토머스 그레고리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켄터키와 테네시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게는 누나인 메리와 남동생 조지가 있었는데 우리 남매들은 교회를 다니며 자랐고 매 식사 전마다 기도문을 들었으며 잠들기 전엔 아버지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셨지요.
4: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던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이것이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알겠지 얘들아? 자, 이젠 자러 갈 시간이다.
3: 무용 만들기를 좋아했던 저는 중학생 시절 내내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까지도 건물과 배 그리고 비행기 무용을 만들어 방 전체를 가득 채웠답니다. 또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과 후면 언제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문 배달도 하고 잔디 깎는 일도 하고 배달 트럭 운전도 하다가 고등학교 4학년 여름 방학부터는 짐 잉그램이라는 학교 선배 밑에서 집을 도안하고 설계하는 일을 시작했지요.
5: 야, 너 정말 일에 소질 있구나, 탐.
6: 어렸을 때부터 건물 짓는 걸 좋아했거든요. 사실 난 건축가가 되고 싶었지만 테네시 대학엔 건축가가 없대.
5: 아, 그럼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학교로 오면 되겠네. 근데 지금은 너무 늦어서 내년 학기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
6: 그렇다면 공대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편입하는 식으로 해야겠네.
3: 저는 그 계획대로 대학교 2학년 때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조립대로 편입했습니다. 캠퍼스를 벗어나 생활하자 책임감도 줄어들어서 사교적으로 맥주와 와인을 마시는 일이 제게 자연스레 용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5학년 때 조디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델라웨어 출신의 1학년

0: 그럼 언제 날 위해서 저녁 식사 만들어줄 수 있어요?
1: 남자들이 울거리는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을 텐데.
0: 난 아주 터프해요.
1: 그런 것 같아? 치어리더인 걸 보면. 야, 참 멋진 결합이다. 수학 전공의 치어리더라.
0: 난 늘 수학이 좋았어요.
1: 나중에 널 고용해서 내 회계장부를 정리하게 해야겠는데.
0: 미안하지만 난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게 돕고 싶거든요.
1: 다음해 여름, 우리는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뵌 뒤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 기념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학년을 마치는 동안 우리는 캠퍼스 밖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전 1964년에 졸업을 한 뒤 볼티모어에 있는 한 건축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0: 오늘은 어땠어요, 여보?
1: 아주 좋았어. 우리 설계 스튜디오에서 새 매니저로 승진됐어.
0: 우와, 멋지다. 월급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1: 물론이지. 그런데 왜?
0: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 아기가 태어날 거니까요.
1: 정말?
0: 응.
1: 이야! 너무 잘됐다.
0: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같이 델라웨어에 가서 말씀드려요.
1: 그래, 그러자고. 인생이 참 멋지지, 주디. 우리의 꿈들이 실현된 것 같아. 우리 딸 스테이시가 18개월 때 아들 제이스가 태어났고, 델라웨어에 사시는 주디의 부모님이 같이 돌봐주셨죠. 그동안 저는 짐과 꾸준히 연락을 했는데, 그는 남부 조지아에서 세 명의 동업자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멋지고 순탄했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지요.
0: 당신이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1: 딸. 왜? 무슨 일 있어요?
0: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아버지가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어요.
1: 세상에. 수술이 가능하대?
0: 악성 종양인지 알아보러 검사를 할 예정이래요. 난 아버지 잃고 싶지 않아요, 탐. 우리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1: 나도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의사들이 잘 치료할 수 있을 거야. 종양은 암이었고, 1년 후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과 매우 친밀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홀로 되신 장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 야, 탐. 그 머나먼 북쪽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1: 에이, 볼티모어가 뭐 그렇게 북쪽이라고 그래.
2: 너 말이야, 여기 벨드스타에 와서 우리하고 꼭 합류해줘야겠다.
1: 벨드스타에 뭐가 있는데?
2: 번창해가는 건축회사. 도시계획 분야에서 너의 재능이 필요하대.
1: 그 말 진심이야?
2: 야, 인마. 물론 진심이지. 일 외에 여기 기후도 마음에 들 거야. 그리고 우리 두 애들도 너희 애들과 동갑이고.
1: 글쎄, 난 잘 모르겠다. 여기서 지금까지 8년이나 살았는데.
2: 넌 마음으론 이미 남부 사나이야. 너도 잘 알잖아. 우리 말이야, 네가 꼭 필요하다, 탐.
1: 아, 그래. 우선 주디와 상의해봐야 돼.
2: 나한테 빨리 알려줘야 해. 알겠지?
0: 탐, 난 지금은 우리 엄마 두고 가기 싫어요. 이제 막 아버지를 떠나보내셨잖아요.
1: 당신 두 언니들이 가까이 살잖아.
0: 그렇긴 하지만 엄마는 우리도 필요하세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요.
1: 여보, 여기는 언제든 방문하면 돼.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셔도 되고. 이건 정말 굉장한 기회야. 그리고 나도 짐과 형의 동업자들과 정말로 함께 일하고 싶어.
0: 난 당신이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1: 당신도 남부가 마음에 들 거야. 거기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원한다면 당신은 그곳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두고 봐. 그때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그 결정에 대해 함께 기도해보지도 않은 채 1972년에 벨도스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아내에겐 재앙과 다름없는 일이 되고 제 삶 역시 뒤흔들리게 될 줄은 그 당시 미처 몰랐지요. 벨도스타에서 우리는 넓은 숲으로 된 부지를 매입해 단지 우리만을 위한 집을 설계했습니다. 조디는 처음에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스테이시와 제이스를 등록시킨 사립학교의 특수교육 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엔 당신 유난히 조용하네.
0: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이젠 엄마도 거의 못 뵙고 있고요. 여기 조지아에 정말로 꼼짝없이 갇힌 기분이 들어요.
1: 장모님께 여기로 또 놀러 오시라고 해.
0: 그랬어요. 아마도 봄에 오실 것 같아요. 당신 요즘도 많이 바빠요?
1: 어. 프로젝트 끝내려고 직원 몇 명 더 고용했어.
0: 그럼 이제 당신이 그렇게 출장을 자주 안 가도 되겠네요?
1: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나 다음 주에도 대부분 집에 못 들어올 거야.
0: 탐. 더는 안 돼요.
1: 그것도 동업자 역할 중에 하나야, 주디. 우린 이제 막 사업 확장 중에 있어.
0: 당신 볼티모어에 있을 땐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 않았잖아요.
1: 이건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야. 그리고 수석 건축가로서 난 이 일을 제대로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엔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거래가 오가는 건축 사업의 동업자이며 크게 성장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네 명의 동업자 중 두 사람이 계속 사이가 나빠지면서 근무 환경은 점점 긴장되었고 1975년에는 진짜 어려움이 발생했지요.
0: 당신 오늘 아침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1: 내가 말했잖아. 또 다른 개발업자인 고객이 파산을 선언했어.
0: 그럼 두 번째 프로젝트도 실패인 건가요?
1: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고.
0: 그 일로 당신이 영향을 받지 않게 노력해왔다.
1: 어떻게 그 일이 나에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어. 당장 월급을 안 줄 텐데.
0: 난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난 당신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0: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1: 우리 진정하자. 지금 교회 다 왔어.
0: 나 이번 여름에 애들을 델라웨어로 데려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거예요.
1: 당신 대학 시절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0: 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다만 고향이 그리울 뿐이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라고요.
1: 조디는 장모님과 함께 여름의 대부분을 보냈고 전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조디와 저는 편지로 왕래했지만 골은 점점 더 깊어갔죠. 학기가 시작돼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결혼은 가는 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아내는 그 줄을 냉혹히 끊어버리고 제게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0: 집은 알아봤어요.
1: 친구네 집 방을 세워뒀어?
0: 나 이혼 신청하려고요, 탐.
1: 난 당신과 우리 애들을 사랑해. 우리가 함께한 12년의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차버리려 하는지 믿을 수가 없어.
0: 우린 늘 싸움뿐이잖아요. 당신은 늘 밖에만 나가 있으니까 내가 아이들 양육권을 신청할 거예요.
1: 당신이 이 집과 차, 그리고 은행 계좌도 가져도 돼.
0: 미안해요, 탐.
1: 그래, 괜찮아.
0: 그리고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특히 우리 친정엔 안 돼요. 아직은 친정엔 알리고 싶지 않아요. 약속하죠?
1: 좋아. 약속할게. 그래서 우리는 양가에 알리지 않은 채 이혼을 했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어떻게든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재결합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그 무렵 저희 부모님은 저희의 이혼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3: 여보세요.
1: 저예요, 아버지.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보내세요.
3: 너도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려. 너희는 재결합의 희망이 전혀 없는 게냐?
1: 전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1: 고마워요, 아버지. 기도가 꼭 필요해요.
3: 동업관계는 어떠냐?
1: 저희 해체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3: 애들은 잘 지내고?
1: 예,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아이들을 주말마다 서로 교대로 각자 집에서 맡고 있어요.
3: 마음이 아프구나, 탐.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렴. 주님은 결코 가족이 그런 모습으로 산산이 흩어져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
1: 마태복음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시지만 당시 저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을 했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은 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였으니까요. 이혼의 현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두 사람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보세요?
0: 당신 여기로 와서 날 좀 도와줄 수 있어요?
1: 무슨 일 있어?
0: 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 혼자서 크리스마스 트리 세울 수가 없어요.
1: 알았어. 지금 바로 갈까?
0: 당신만 괜찮다면요. 지금 애들 잠들었어요.
1: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트리를 이렇게 세웠지만 그때 저는 주디의 정서적인 불안과 깊은 고민을 보지 못하고 눈멀어 있었지만 그 징후들은 반드시 알아차렸어야 했지요. 아내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울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아내 길가에서 타이어 펑크가 났다며 또다시 울면서 전화를 했고 전 아내를 도우러 갔습니다.
0: 와줘서 고마워요, 탐.
1: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뭘. 언제든 필요하면 전화해도 돼.

0: 정말 고마워요, 탐.
1: 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전 우리의 깨어진 결혼과 제 자신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을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지요. 1월 어느 날 밤, 전 짐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2: 다음, 맥주 마실래?
1: 아니, 괜찮아. 이제 집에 가야 돼. 애들이 내일 학교에 가야 해서.
2: 아, 그럼 내일 아침에 애들을 학교로 바로 데려다 주는 거야? 난 너희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 정말 놀랐어. 너희 부부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줄 알았었는데.
1: 나도 그랬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야. 나 이제 집에 갈게.
2: 그래 탐. 내일 사무실서 보자.
1: 전 두 아이들을 제 방으로 데려갔고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 전 조디의 차가 학교 주차장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디는 한 번도 결근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왠지 걱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 톰 그레고리십니까?
1: 네, 전데요.
3: 아, 여긴 벨도스타 경찰서인데요. 당신의 전부인에게서 자살을 한다는 전화가 왔어요.
1: 안 돼요.
3: 혹시 부인께서 무기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1: 권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레로 갈게요. 제가 아내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울면서 전 주디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이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4: 뒤로 물러서요!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1: 전 탐 그레고리입니다. 제 전처가 여기 살고 있어요. 아내에게 제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아마도 저라면 아내와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2: 늦었습니다. 부인은 돌아가셨습니다.
1: 전 슬픔과 죄책감에 압도된 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했던 후회스러운 말들이 떠올랐지만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지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 라는 말도 나를 용서해줘 라는 말도 그리고 사랑해 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5: 여보세요.
1: 아버지, 주디가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5: 안 됐다, 엄마. 그런 끔찍한 일. 아이들은 어떻게 됐니?
1: 제가 데리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그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5: 애미가 왜 그런 일을 했던 거냐?
1: 나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주디, 저와 아이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유서를 남겼어요. 하지만 주디는 잠시 동안 자기를 우리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5: 저기, 네 엄마와 내가 곧장 그리로 가마, 어?
1: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전 장모님께 전화드릴 일이 힘들고 걱정됩니다. 장모님은 아직 저희가 이혼한 사실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5: 세상에.
1: 주디가 아무에게도 알리기 원치 않았거든요. 특히 장모님께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왜 제가 그 친구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건 역시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여러분은 과거에 대한 죄사함과 미래의 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출연 홍승표,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이상원, 현경수, 이현주,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토머스 이야기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0: 바다 과제들이 인공위성 위치 확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안개산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거지로부터 60마일 떨어진 베네수엘라의 깊은 정글은 마치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정원을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원은 정글 속 가파른 절벽 위에 7,000피트 이상씩 자라난 식물로 산 위에서 성장합니다. 실제로 9,000피트로 솟은 산은 앤든 산맥 밖에 있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안개의 산으로 불리며 이 말굽 형태의 덩어리로 마치 북미 그랜드 캐년같이 25마일이나 되는 깊게 펼쳐져 있는 기다란 강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산은 너무 떨어져 있고 도달하기 어려워서 1984년까지 실제적으로 탐험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과학자들은 산 위에서 발견한 살아있는 희귀한 식물의 반 이상이 식물학술에 전혀 새로운 것들이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지구상에서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식물들이었습니다. 네블리나리아라고 불리는 식물은 땅의 두꺼운 줄기 위에 4피트 크기로 서 있는 큰 안티초크와 비슷합니다. 4피트만큼 큰 식충성의 피처식물, 거대한 지렁이, 그리고 특별한 장수에서 살아가는 긴 다리의 개구리, 많은 비는 대부분의 영양분을 토양으로부터 씻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식물들은 공기 자체로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많은 식물들은 자기 입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흙을 만드는 것으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작은 절대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생존이 필요한 식물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발명의 창조적인 방법이 필요하거나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적 문제이든지 간에 당신이 창조자는 계획하신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능의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날마다의 헌신이 우리를 새롭게 하듯이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고난의 끝에 생각하지 못한 보물을 발견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해피엔딩이 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벤 한국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여호와를 쫓지 않는 것이 심판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저희 BBN은 바른 말씀과 바른 찬양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세월이 참 빨라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젊을 때는 이해 못하다가 이제 나이를 하나씩 하나씩 먹어가면서 그 세월의 빠름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구라는 곳이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끝나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남은 우리 삶은 굉장히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풍족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풍족한 삶 사시는 우리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2: 조용히 해.
3: 자, 1장 1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 1절만 읽읍시다. 다 읽고 왔어요? 와우, 아, 놀랐어요. 감사해요. 말씀 읽고 와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복이라 그래요, 성경이. 한번 따라 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그런 썩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읽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을 받은 거잖아요. 복, 영원한 생명, 진짜 없어지지 않을 것, 정말 좋은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 하늘과 땅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요? 다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태양과 달과 육지와 바다와 물고기와 새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심지어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참 보기에 좋다. 이쪽을 봐라. 태양을 만들어 놓고, 야,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뭘 창조했어요? 와우, 맞았어요. 사람. 그 중에도 진짜 제일 마지막에 누구 만들었어요? 여자. 제일 먼저 남자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놓고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니까 심이 좋다. 참 보기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놓고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요. 이 안식이라는 말은 힘들어서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참 아름답게 창조했다. 기분 좋다.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쉬면 진짜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끝까지 다 하고 나면 뭐예요? 마음에 쉼이 오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숙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숙제하다가 하이 싫은데 막 하다가 다 하고 나면 어때요? 야, 숙제 끝!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보기에 좋다라고 하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보시기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벌써 3장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이것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이 참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막 말을 놓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엄마, 아빠, 이거 해, 저거 해. 저는 그거 잘 용납이 안 돼요.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는 깍듯이 존댓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엄마라고 안 불렀어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 이렇게 불렀거든요. 친구들이 놀려요. 야, 네 엄마라고 해. 어머니 그러니. 아니, 어머니 그러니. 그러니까 다른 친구는 엄마 밥 줘! 이러는데 저는 어머니 밥 주세요. 이랬거든요. 친구들이 놀리더라고. 왜 말을 높이느냐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들의 차이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면 되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안 불러봤구나.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하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적어도 그만! 이러면 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만!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하나의 한계선, 그게 선악과를 딱 만들어주는데요. 뱀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나무의 과일 다 따먹지 말라 그랬니? 굉장히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을 해요. 아니야.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래서. 따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죽는다고.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살짝 말씀을 꼬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안 죽는다. 요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 요거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따먹어도 돼.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같이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느냐 하면요.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뻘거벗어서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부끄럽고 두려워요. 그럼 성경 다 읽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너무 아들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이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 찾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네가 예, 제가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었어요. 핑계를 자기가 여자에게 돌려요. 여자는 또 뱀에게 말하잖아요. 이런 거 다 읽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힘들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많이 아파야 돼요. 그렇게 인생은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형 가인이요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써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고 노홍수가 일어나죠. 이것까지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3장에서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뭐냐라고 하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어제 이거 새 거 사다 놓은 거거든요. 어떤 친구가 여기에 매직으로 쭉 나서 해놨어요. 앞에 요거 한번 보세요. 태경아 요 앞에 한번 봐봐. 뒤쪽에 뭘 꺼나세요? 줄이 쭉 꺼 있죠. 보기 좋아요? 싫어요? 깨끗한데 누가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은 건데 누가 이거 낙서해놨지? 보기가 안 좋아요. 여기도 낙서해놨지. 그죠? 누가 해놨어요? 이거? 깨끗한데 여러분들 막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또 방석도 찢어놓은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는 코딱지를 밑에 붙이는 친구도 있다고? 이래가지고 어제 밑에 붙이는 친구도 있어? 보면은, 네? 누가 그랬어? 내가 알고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내가 그래도 나 안 했어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관 같아 가면요.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밑에 글자를 하나 써놨어요. 손대지 마세요.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동생이 와서 막 흐트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분 안 좋죠. 네 동생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 기분이 약간 안 좋아요. 그러면 딱 만들어놨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건드려도요. 기분 안 좋아요. 내가 만들어놓은 것을. 내가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죠? 장난감을 좋게 뭐 진흙을 가지고 여러분들 점토를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누가 와서 손가락으로 쿡 찔러놓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망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인간이 죄 지을 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죄 지을 줄 다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내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어떤 친구는 177쪽도 되고 151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에요. 성경이 이 성경 이쪽으로 보세요.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외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왜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느냐 하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인간이 죄 지으면 다 죽어요. 죄를 지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받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딱 보내주시니까 그제서야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찾았는데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야, 앞쪽으로 몇 장만 넘기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서 예, 4절까지만.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말을 했잖아.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말이 빛을 만들어내거든요. 태양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나도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사람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자랑하지도 않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난 시골에서 자라난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부지런히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도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을 지었어요. 사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신약에서 설명을 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그래서 보세요.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어야 너는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너를 만들었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답을 잘했어요. 유치부 어린이가. 엄마 아빠가 날 만들었어요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요, 우어 엄마 아빠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이 되고 있었고 우리 위해서 십자에 죽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절 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빛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도 없는 사람이고 빛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의 사람이에요. 캄캄한 어둠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늘 보는 것을 뭘만 바라보고 살까요? 어두운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 지구가 사라지면 사라져. 그것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명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1등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 정말로 1등한 사람. 그래서 서울대학교 다닐 때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높은 사람이 됐는데도 하는 말은요, 거짓말 하더라고. 손 드는 사람 질문하세요? 아, 그 사람 이름이 예. 우병우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빛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얘야 그러지 말아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건 어둠의 일이야. 생명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명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제3부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4: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4: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은 유혹을 받고 거기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유혹을 한 번 더 이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장

0: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야.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야.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던 어떤 분이 자기 직업은 생활할 때 어느 정도 자유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했대요. 무엇보다도 언제든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누구에게도 자기의 시간과 동선을 말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그분이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랍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 직업을 가지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했대요. 저는 많은 승객을 태우지만 아내를 포함해서 아무도 제가 매일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부하기 쉽지 않은 유혹이 있어서 많은 동료 기사들이 이 유혹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내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면 이 유혹을 거부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욕망과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때 미쁘단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유혹은 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유혹은 한 번 더 이기라고 오는 거죠. 그 피할 길은 결과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성경 구조를 기억하는 것과 바로 눈길을 돌리는 것과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옳고 거룩한 길을 계속 가도록 어떤 피할 길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의 약함을 아십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두고 길을 갈 때에 어떤 길은 정반대이거나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길은 지옥과 영원한 멸망의 길이며 또 어떤 길은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영생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나 명예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왕년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죠. 뿐만 아니라 자식이나 손자에 대한 자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손자, 손녀치고 천지 아닌 자가 있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손자 자랑을 하면서 아무래도 걔는 피아노 천재 같아. 피아노 금반을 두드리는 손이 범상치가 않아. 몇 살인데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제 6개월 됐대요. 심지어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한 주부 한 분이 비싼 밍크 코트를 한 벌 사입었는데 그만 하와이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하와이는 아시는 대로 더우니까 밍크 코트를 입을 일이 없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한 분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가보았더니 온 집안에 냉방장치를 하고 밍크 코트를 입고 있더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함이죠.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효령 씨가 쓴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책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자랑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참된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배경이나 성공을 자랑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답게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잘 아시죠?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그 단체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죠. 이번에 린치버그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가셔서 개강 예배를 드릴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강당을 가득 채운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23년 전 그 대학 졸업식에 했었던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그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대학 시절 꿈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제임스 답슨은 테니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이 뭐냐고 하면 대학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우승 트로피에 새겨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트로피는 학교 이 현관에 있는 진열장에 진열이 되어 있어서 오고 가는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운동을 했고 드디어 대학 3학년 때 챔피언이 되어서 그 트로피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임스 답슨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자랑거리였죠. 근데 졸업하고 나서 15년이 흐른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트로피가 학교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건물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예전의 트로피를 다 쓰레기장에 내어다 버린 것입니다. 그때,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트로피를 쓰레기통에 집어넣다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다음 순간 제임스 답슨은 평생 잊지 못할 새로운 교훈 하나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given enough time,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면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해 쓰레기통으로 가게 되어 있다. All our trophies will be trashed by someone else.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 손에 의해서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찬란한 트로피라도 그것은 영원한 트로피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웠던 성공의 트로피가 어떠하든지 물질적 부의 트로피가 얼마나 높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잠깐 빛나다 사라질 세상의 트로피에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을 참된 자랑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자랑을 위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참된 자랑거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사회가 자랑했던 3대 자랑거리가 26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육체를 따라 이 말은 바로 세상 기준을 따라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by human standard,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보게 된다면 자랑할 세 가지 자랑.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세 가지 케이스. 첫 번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나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바꿔 표현하자면 학벌에 대한 자랑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학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어떤 학위를 가졌냐, 이것이 무슨 신분처럼 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사회에도 이와 같은 것이 자랑이었던 것 같죠? 두 번째 케이스가 능한 자입니다. Powerful. 이것은 권력가들이나 정치가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권력이 가장 센 자가 누군가요? 검찰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누구나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세 번째 케이스가 문벌 좋은 자. 이게 소위 말하는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Noble birth.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문의 영광할 때 바로 그 가문에 대한 자랑이 문벌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지 않았지만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자랑거리로 아마도 칭송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1절,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랑거리에 대해서 역설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선택과는 정반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하고 갖추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을까요? 29절에 그 대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하지만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졌던 물질에 대한 자랑이 영원히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질이 우리 손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명예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내 곁에 머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지나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자랑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만일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갖고 살지만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자랑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될 만한 자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소유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랑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약 세 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 그 사실, 이것이 우리 자랑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모든 자랑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사건이 여러분과 제 삶을 존귀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고 참된 존귀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진정한 가치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최소한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네 가지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예요. Wisdom.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참된 지혜의 길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의로움, righteousness.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가 혹시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의로울 자가 없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거룩함.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sanctification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결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의 열매가 달라져 가게 되는 것. 차츰차츰 거룩을 닮아가는 sanctification. 네 번째로 구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alvation 그 단어가 아닙니다. soteria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apollotrosis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흔히 redemp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죄로부터 풀려나게 된 것.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형벌에서 풀려나게 된 사실을 redemp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release effective by payment of a ransom. 이 대가를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된 것.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예수님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내리고 있는 죄는 우리는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어서 비로소 release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자랑은 나에게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고 내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우리 자랑의 가장 소중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치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무엇보다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환경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고 환경이 척박하면 불행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돈과 물질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상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심령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가 작사자 중에 페니 크로시비라고 하는 자매님이 계시죠. 이분은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로서 일평생을 살아가셨어요.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척박하고 불편한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일평생 동안 8,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편안하게 잘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한 편의 시를 쓰기도 쉽지 아니한데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 살아가는 이분이 어떻게 8,000편의 찬송시를 쓰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분 안에 임재하신 그분이 발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삼은 그 사실을 노래하며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적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88장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This is my song. 예수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 만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이 사실이 This is my story. 이것이 바로 나의 평생 간증입니다. This is my song. 이것이 내가 일평생 끊임없이 불러야 될 나의 노래입니다. 비록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아팠지만, 이분은 일평생 동안 이와 같은 간증과 이와 같은 노래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세상적인 갖춘 것은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이 예수를 노래를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첫 번째 자랑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된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스 자랑이 될 넘버원 자랑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한 그 사실을 말합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2차 선교여행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그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대요.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말도 참 아름답게 하고 인간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대요. 그 대신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알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만 봐서는 충분하지가 않지만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을 함께 읽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들어가기 직전에 아테네로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죠?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본산지와 같은 곳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가장 헬라 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피크로스 혹은 에피큐레아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향락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에피큐레아니즘, 그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스토아 학파, 스토이시즘. 사실 이 두 철학파가 그 당시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큐리아니즘이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을 강조했다면,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인 삶,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주장했던 학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두 그룹의 철학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에 올라가서 토론을 벌였어요. 아리오바고라는 지역은 사실 언덕인데 일종의 법정입니다. 그러나 법정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철학자들이 함께 몰려서 논쟁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잔뜩 모여있는 수많은 그 철학자들을 앞에 놓고 사도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철학에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철학적인 논리를 총동원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자. 아시는 대로 바울도 공부를 했다면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한 공부하신 분입니다. 진짜 최고 가문의 가멜레인 문화에서 공부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선을 갖췄던 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나름대로는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논리적인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비참할 정도로 실패를 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복음 전거 사역이 실패를 합니다. 아신 대로 바울이 유럽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는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심지어 베레아 지방에 갔을 때도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생각처럼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 바울이 바로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로 들어갈 때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포가 있고 결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려면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능력은 논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 보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느껴지고 단순하게 느껴지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진실로 오늘 수많은 인류의 해답이고 그들 마음속에 풀리지 아니한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지 십자가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듣죠. 왜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갈까요? 물질적인 부가 모자라서?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오늘날처럼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적인 논리가 부족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갈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배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학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부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학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왜 교회가 점점 시시하게 느껴지고 연약해져가는 것일까요? 정말 전거해야 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어떤 글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인터넷이에요. 본문을 묵상하기보다는 몇 시간 동안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설교, 저 사람의 설교를 뒤지며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짜집게서 설교를 만들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설교가 파워가 있을까요? 파워가 없습니다. 참 아름답고 잘 짜여진 것 같은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지 말씀을 검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끄집어내야지 세상적인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게더링해서 말씀을 만들게 된다면 결국 메시지는 식어지게 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세상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왔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설교한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설교한다. 이와 같이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 세계를 뒤엎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메시지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설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떠나지 않는 설교가 돼야지 여러분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혹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저희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외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가치 있는 자랑거리,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성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자랑해야 될 첫 번째 가치,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자랑이 성령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파워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핏 읽어보게 되면 참 바울답지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처음 말씀 전할 때 I was weak, fearful and trembling.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벌벌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사도 바울은 참 강한 인물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바울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처럼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궁극적으로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We all are human beings.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에요. 사역자라고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사역자는 찔려도 아프지도 않고 때려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맞으면 아파해요. 찌르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비난받으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maybe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강인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이와 같이 두려워하고 떨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테네 사역에 대한 실패 때문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고린도에 와서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바울을 연약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항상 동역함에 같이 다녔던 실로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 간 이후에 아직 고린도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처음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he was alone, 혼자 들어간 것입니다. 동역자가 없이, 돕는 자가 없이 혼자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고독함과 두려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유 때문에 두려워하고 연약한 이 바울을 무엇이 다시 힘있게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한 두 가지가 이 연약한 바울을 강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 즉 뜻밖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이 힘을 얻게 되었어요. 아신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방령을 당해서 떠나온 것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장막을 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직업 가졌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돼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회복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파워를 행사케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절 말씀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와 같이 연약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능력 있는 복음 전거가 가능했는지,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했어요.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연약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도 증가하게 되었고 바울 사역의 연약함도 회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Manifestation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manifestation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 연약한 가운데 있던 바울도 일으켜 주셨지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도 힘을 얻어서 수많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증거가 가능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 삶이든 사역이든 성령님 도움 오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기술이 많고 지성이 뛰어나도 성령님 떠나가면 우리는 허물허물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메어 달렸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십시오. 다윗은 나의 왕권을 빼앗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권세와 권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왕권 가져가도 좋습니다. 나의 능력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나에게 찬사를 보냈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시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떠나가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안 돼요.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갖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성령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한 생명도 구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모두가 갈망해야 될 가장 소중한 기도 제목이고 성령께서 임하기만 하면 그분은 낙심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면에서 성령님을 우리는 치얼리드, 우리의 격려자, 응원자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스포츠 경기에 보게 되면 치얼리드가 있잖아요. 열심히 나와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의 치얼리더는 경기하는 동안만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경기만 끝나면 언제 봤냐는 듯이 제각기 각기 삼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치얼리더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고 하루 24시간, 7일, 360일, every moment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낙심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영원한 치얼리더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두렵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워서 낙심하고 지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물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본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일어나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낙심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면 우리 나의 심령 가운데에 생수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말랐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올라온 뉴스 중에 한국의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또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실린 걸 보았어요. SNS에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유명한 분이래요. 아주 잘 알려진 탤런트입니다. 청담동에 살고 계신데요. 돈이 많은 부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젊고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좋은 지역에 살면서 인기가 있고 유명하다는 분이 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내면적인 이유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물질의 부가 풍성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내가 인기절정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근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중요한 아픔은 누구도 해결해 줄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진정한 문제, 진정한 아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성경의 어떤 특별한 책, 창세기, 히브리서 아니면 요한계시록 책 등이 있습니까? 저희는 성경의 다양한 책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온라인으로 그 책들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BBN 성경대학의 일부분이며 여러분을 위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의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다시 한번 www.bbnbi.org입니다.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건 강사의 수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2: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굳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영적 냉담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목양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로마서 1장 16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복음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로고스란 말이 나오고 복음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의 문서에만 나옵니다. 저 사도 바울의 문서, 사도 바울이 썼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에만 복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마가복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만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유앙겔리온은 원래 이사야 52장 7절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겁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은 뭡니까? 시온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그 이사야 52장 7절, 그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 거기 바로 헬라어로 번역될 때 유 앙겔리온 됐어요. 유는 뭡니까? 유, 헬라어로 유는 좋다는 뜻입니다. 유진 하면 뭐 씨가 좋다. 유진 온이랄 때 유. 유는 전부 다 좋은 겁니다. 헬라어로 이유. 그다음에 유 앙겔리온. 앙겔리온은 엔젤 할 때 나오는 건데 천사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유 앙겔리온이 이벤젤리즘으로 라틴어로 바뀝니다. 나중에는. 처음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뜻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그 핵심이 나오는데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1장, 여러분 기억해 보면 로마서 1장 15절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다 비쳤습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로마에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에는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입니다. 이때부터 16절부터 17절 안에 왜냐하면이라는 작은 인과적 속사가 세 번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아는 걸 전제합니다. 나는 로마에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개혁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썼던 이런 독특한 용어인 복음은 구약 성경의 약속,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구약 성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세계 만민을 하나님 백성 삼는 중보자, 하나님 백성 삼는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구약 성경 역사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1500년 또는 1800년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맥락 없이 뚝 떨어지지 않고 진공상태에서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약 성경의 약속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약속의 역사에서 아담 인류의 죄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반전시켜서 아담이 가져온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를 아브라함의 후손의 순종을 통하여 죄와 저주의 역사를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바꿔주실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보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믿는 사람, 헬라인이나 야만인 모든 믿는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된 그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룬 그 순종의 극대값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아브라함 후손되는 인을 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친백성 삼아주는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주므로 할례받은 백성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주므로 우리가 의로운 백성 삼아주므로 세계 만민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추가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약의 그 혜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약적 혜택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철두철미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구약 1500년 이상 계속된 구약 역사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울림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해명되기 때문에 모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를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창세기를 옆에 펴놓고 로마서를 쓴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불순종의 가져온 각각의 결과를 말합니다. 아담 역사, 즉 창세기 1, 2장을 펴놓고 쓴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창세기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자처럼 부르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와 방불한 자를 통하여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생산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펴놓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고 예수님 안에 세계 만민을 아브라함 백성, 믿음의 백성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저는 원래 경주 김씨, 김알지의 후손입니다. 저는 우랄 알타이, 우리 조상 우랄 알타이에서 왔습니다. 저 우랄 알타이 김씨는 전부 다 새 주물을 하던 대장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새 주물 대장장이 출신으로서 우랄 알타이 카자흐스탄에서 왔는데 경주의 고본에 보면은 경주 김씨 왕들의 고본에만 금관이 나옵니다. 박씨, 석씨에는 안 나옵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은 경주 김씨가 카자흐스탄에서 오는 금석 재련공임을 결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이름의 스미스가 바로 김씨입니다. 이 스미스가 바로 대장장입니다. 블랙 스미스. 저는 스미스의 아들이니까 스미소니언입니다. 저는 김혁은 영어로 말하면 정확히 스미소니언 김씨니까요. 근데 제가 김알지 아래서 태어난 사람의 생물학적 조상으로서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이 세계 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거든 지금. 근데 제가 79년 11월 달에 지금 기억하건데 79년 11월 달에 제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제가 성령 임한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가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고 항상 눈을 뜨고 냉정하게 사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잘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도 제 마음에 뼈가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9년 11월 23일 정도 되는 그날에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 온몸이 장맛비에 토성이 무너듯이 막 무너졌는데 그 한 100여 명의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무릎을 다 꿇고 마음과 영이 막 뜨거워지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성령의 역사를 제가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이 교만한 김혜건이가 성령 받았다면서 막 돌아서면서 춤을 추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부끄러웠는데 제 마음은 내 모든 죄를 토설하는 제 마음은 날아올라갈 것 같아요. 허니문 피어리다가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성령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자마자 사람들은 김혜근 그만 말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서 그만 말해달라고 제가 전도하자마자 친구들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혜근아 혹시 너 기도 제목에 내 이름 넣지 마라 내 이름 넣지 마라 내 이름 넣지 마라 기도 제목에 그리고 제가 수양에 가자고 초청장 주면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와 제발 나한테 수련회에 가자는 초청장 주지 마 밥 한 그릇 사줄게 하면서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 성령이 제 마음에 인을 치는 순간 저는 김알지 후손의 그런 죄사슬에서 저는 불어나서 다시는 스미소니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거든요. 제가 그러자마자 그때 저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는 말씀을 제 20대 약간의 나이에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를 무슨 죄를 제가 지었겠습니까? 19금 영화 한번 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망간 거 빼고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19금 영화 진주에서 한번 보다가 학주 선생한테 쫓겨가지고 진주 촉성로로 도망가서 시침이 뗀 거 한번 빼고 나고는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8절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받자마자 저는 완전히 자복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은 제게 임했고요. 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내게도 일어난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저희 아버지는 저를 호적에서 파라고 말하고 이제 너는 알지 후손이 아니니까 너는 절도 하지 말고 하면서 7개월 동안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적에 파가라 그러고 저희 바로 지금부터 3살 위에 있는 형들은 김혜근의 배나 역겹다 그러면서 막 편지 쓰고 온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에는 믿더라도 살살 믿어라 하면서 아버지가 또 달랬습니다. 바라오처럼 달래면서 제발 목사만 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게 일어난 이런 급적 변화는 신약 성경에 말한 그 약속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인을 친다는 이런 성경의 일반적인 수로들이 바울이 말했던 그런 용어들이 참보다 내 가슴속에 실전적으로 컨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를 했는데 지금 제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랑 홀랑 벗고 신체검사 했던 바로 강릉고등학교 바로 제 동기 너 어디 나왔어? 강릉고등학교 나왔어. 너 어디 나왔어? 나 진주고등학교 나왔어. 넌 뭐가 좋아? 나는 문학이 좋아. 그래? 하면서 그렇게 막 잘난 체 하던 친구들을 야 호텔에 와라 보검이 했더니 괴롭다 그만 말해라 괴롭다 괴로워도 들어봐라 한 1년 동안 저랑 사귀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화학과 기술자 룸메이트는 혜근아 어찌하면 나는 어찌하면 좋냐 어찌하면 좋냐. 그 친구가 저를 대한극장에 아바 춤 공연 데려갔던 친구예요. 저는 가기 싫었지만 친구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나 춤을 잘 췄기 때문에 저를 항상 춤추는 데 데려가려 했지만 저는 춤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의를 베풀고 춤추는데 몇 번 따라갔더니 이제 이 친구도 예수를 믿는 데 와서 동참했는데 가슴이 떨린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서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저희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3년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캠퍼스 미니스트리에 투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투신은 평생 하는 투신입니다. 저희 후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후임자가 너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건데 1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94년 9월까지 제가 그 일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 번도 초라하지 않았고 찬란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열매를 주고 너무나 많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하는 이유는 진짜 환난을 당했을 때 동의 그게 바로 뭡니까? 제가 85년에부터 94년까지가 한국 대학가에서 정말 지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제가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막 힘있게 외쳤던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나타난다. 아포칼립테타이라는 그 단어가 나타난다는 말, 그 말이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 나옵니다. 진노.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하나님 진노가 나타난다는 그 날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말과 똑같습니다. Revealed입니다.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제 영혼이 하나님과 강력하게 영적 결속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는 일이 제게 벌어졌고 저는 완전히 새 사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1장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죄를 알고도 짓는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4, 1장 26, 1장 18절 보세요. 집에 가서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서 더러운 정욕에 내어버려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사, 이것이 진노입니다. 신적 방치, 신적 유기,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 진노는 하나님의 택함이 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강력한 신적 포획이 우리 인생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풀어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노의 경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포획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적 장악력 아래서 그 인생이 재창조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차가운 진노 속에 사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이거 자유가 아닙니다. 방치된 마음, 하나님의 신적 포획이 역사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노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 그는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받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았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합니다. 제가 이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걸 제가 79년에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8절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8절을 그때 깨달았는데 제가 이 마음이 성령이 제게 나타난 걸 보고 제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야만 됩니다.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려면 성전하셔야 됩니다. 그죠? 중력 법칙을 뛰어넘고 뭔가 차원의 틈새로 통과해야 됩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 고넬로의 베드로 설교.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처럼 부으시사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셔서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를 받아 죽으신 그 죽음이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약속들이 전부 다 깨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은 더 이제 나에게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이 가득 차게 만들고 내 존재를 이렇게 바꾸는 이 복음은 이제 내게 궁극적 절대 진리가 임한 것이므로 이 진리는 이제 내가 전파하는 일에 매진해도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끝났어. 이제 방황 끝났어. 김혜건 방황 끝났어. 김혜건은 진리 전파에 일생을 바쳐야 돼. 라고 하면서 제가 복음 전도자의 길로 간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럼 제가 유학을 갔습니까? 제게 제 설교를 천 번 들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84학번 서울공대 기계공학과 학생이 천 번 들은 사람이 와서 제가 목자님의 설교를 천 번 들었는데 이제 목자님은 이 길을 제게 넘겨주시고 가십시오 하면서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러자마자 그분 부모님이 목포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김선생님 우리 아들 그만 감동시켜주세요. 김선생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우는데 신림이동 103-20A번지에서 그 부모님을 붙들고 어머님 당신의 아들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절대로 울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그랬더니 김선생님 그런 말 마세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몰라서 그렇다면서 와 그러시는데 얼마나 289번 종점 버스 뒤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12년 전에 했던 일을 그분이 12년 후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 김구원 박사, 조재천 박사, 이강학 박사, 설충수 박사 6명의 신학자가 제가 가르쳤던 그 기간에 제게 성경을 배운 분들입니다. 최유진 박사, 그러니까 신학 박사만 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해플 트리니티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풀어줄 때까지 종신 가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난 사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걸 기대하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일생 동안 이 관악산 밑에서 백골이 진토돼도 괜찮다고 했지 내가 뭐 해가지고 뭐가 될 거라 생각 안 했습니다. 복음 전도적 열정이 그래서 결국 대사니까 전서는요 바울이 20명 정도의 대산학교 교인들에게 얼마나 열가성을 쏟았는가를 보여주는 너무나 투명한 기록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덴에 가서 쫓겨가서 철수해서 대산학교 교인들이 어찌 될 줄 몰랐습니다. 어찌 될 줄 모르는 그 대산학교 교인들이요 신앙을 다 잃었을 줄 몰라서 노심초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탄이 데살로니가 돌아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때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서스펜스입니다. 그때 바울은 일하면서 사역을 해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에바브로 티도는 빌립보에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테살로니가로 올 때 혹시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돈 좀 가져오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돈 가져도 또 엄청 좋아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엄청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고 자기가 말하거든. 자기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일종의 뭔가 시급 5천원짜리 알바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궁핍해도 자기가 궁핍했다는 말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고 마무리 찌꺼기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가 텐트 메이킹 사역을 했지만 그 시급이 얼마나 안 됐겠죠.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CU 같은데 패밀리 마트에서 일할 때 받는 정도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도 소식이 안 오고 아테네에 있을 때 보냈거든요. 근데 고린도로 옮겨갈 때까지 소식이 안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가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떻게 됐을까? 너무 보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와, 데살로니가 교인들 약 3개월 또는 6개월에서 자기가 씨를 뿌리고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걸 간절히 생각했는데, 그 사모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게 하여 디모데를 보내서 정통 사도신앙을 가르쳤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소식이 왔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바울 스승님, 첫째, 데살로니가 전선 이상 없습니다. 둘째, 이분들이 헌금을 모아줬습니다. 생활비, 선교비 모아줬습니다. 셋째,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랑이 똘똘 뭉쳐있습니다. 한 가지 PS, 주신 재림신앙으로 들뜬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일을 안 합니다. 요 사람만 문제고 나머지는 다 문제없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 받자마자 기분 좋아가지고 막 편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고린도에 쓴 겁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불구하고 여리고 전투가 끝난 후에 금은과 옷 등 전리품을 자신의 막사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아간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탐욕스러운 아간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러한 탐욕의 모습,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기에 우리 모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젊은 부부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 키우실 때 아직도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입각해서 하나님의 어드바이스를 얻음이 타고 인정하고 이것이 복이구나, 돈을 위해서 쫓아가서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B에 또 다른 B가 따라붙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 어드바이스에는 얻음이 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블레싱에는 어떤 B가 우리가 반응으로 B를 나타내 보여야 되느냐? 역시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듯이 나도 하나님에게 복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폐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복 주십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복을 드려, 블레싱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중간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여러분 한글에는 찬송하라 그랬는데 영어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그랬습니다. 블레스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복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물질적인 것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타락해서 여전히 직장생활 돈 벌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업을 조차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조차 사명을 조차 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셨다면 우리 또한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결혼이 되려면 하나님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을 블레스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블레스합니까? 돈 많이 벌어다가 헌금 드리면 하나님 블레싱 해드리는 건가요? 하나님 일만큼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돈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 기대하시는 것은 감사, 예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감사로, 찬양으로, 입술로, 예배로, 기도로 All that is within me, bless His holy name.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불러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블레스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블레스하느냐? 아닙니다.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송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멘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블레스하는 거예요. Bless the Lord. 우리가 어찌 하나님 블레스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하는 것도, 찬송 드리는 것도, 감사 드리는 것도, 주일날에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 블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개역성경은 송축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송축한다는 말이 찬송할 때 송도 들이가고 축복한다,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흠정역은 그냥 찬송하라 그랬는데 더 정확한 것은 송축하다, 아니면 영어적인 의미로 그냥 Bless the Lord.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블레스를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 있는 성경이 보여주시는, 본문이 보여주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부터 창세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령이 어느 때이건 간에, 자녀가 많건 적건 간에, 결혼했기 전이건 결혼한 이후건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드밋 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시고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게 잘 헷갈려가지고 세상을 쫓아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만 쫓아가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은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일터,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이것 자체가 이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믿음 없으면 못 믿어요. 안 믿겨집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면, 저 결혼할 때 정말 가진 것 없이 결혼했어요. 아들 셋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예비해 주고 계세요.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할 수 있는 이거 모든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로 선교사로 안 부름받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그 귀한 일, vocation, 진짜 그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두 번째 직업은 돈 버는 일이고 진짜 본업은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소개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대로 살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ABC니까 C겠죠? 자, C는 코칭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부부, 최초의 결혼식장에서 최초의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코치해주고 계세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아이들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채워라. 무엇을 위해서 채우냐고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온 땅끝까지 모든 자손들 대대에 이르러서 하나님만 섬겨라. 어느 날 사탄이 유혹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하면서 살라는 명령을,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1장, 2장, 3장을 보시면 최초의 부부였던, 최초의 결혼식을 하고 있던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줄에 서시면서 코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원리들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코칭에 대한 이 단어의 의미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사륜 마차. 영국에서는 이 마차를 코치라고 부르는데, 이 마차가 잘 굴러가도록, 말하자면 1830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의 시험 통과를 돕는 가정교사의 일을, 그러니까 보습의 그 학교회를 잘,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성적 거두도록 돕는 사람을 코치한다. 그것을 코칭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1861년부터 이제 스포츠 분야에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코치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코치의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힌트를 주고 성적이 올라가고 경기에서 승리하고 팀이 메달을 따도록 돕는 사람을 코치 또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코치를 주고 계셨습니다. 자, 1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코칭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에는 모든 채소와 속에 심에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30절에도 하나님이 코치를 하고 계십니다. 자, 2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가꾸고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구구절절히 성경 1장 여기 2장 15절 16절에 언급은 안 됐지만 하나님 지금 아담에게 어떻게 가꾸고 정원은 어떻게 가꾸고 뭐 어떻게 하는지 코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17절 아주 중요한 코칭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코칭입니다. 절대적인 코칭.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코치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죽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 코치해주셨어요. 근데 이 코치를 받는 학생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명심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의 부인이 여보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까마득히 읽고 받아 먹었습니다. 결과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칭해 주시면 내 생각에 안 맞아. 아 이거 하면 망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저 떨어질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점수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저쪽 상대방에게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더라도 코치 말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게 되고 성적 올라가게 되고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죠. 히딩크 코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축구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코치 잘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차이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죄성이 있는 코치가 죄인을 코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때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코치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코치해 주신다면 실패하겠습니까? 화를 당하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때때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를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코치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 길은 정로일 것이고 형통의 길일 것이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성공하는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신 우리 젊은 부부 여러분들 세상의 코칭 따라가지 마세요. 결혼한 그 믿음의 부부들이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흉내내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답습하지 말고 모방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칭해 주신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정말 도움이 되고 아주 좋은 것을 위한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칭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한 구절을 저희들 한번 보시면 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코칭하실 때 이 아담이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가지고 또 일을 잘 처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단순하게 기록되었지만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갔을 겁니다. 여러분 육상동물 표류 얼마나 많습니까? 기는 동물 하늘에 있는 조류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동물의 그 동물 모든 그 살아 움직이는 동물의 이름을 낱낱이 이 아담이 이름을 지었더니 그것이 어떻게 부르든지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가장 적합하게 아주 핏한 아주 최상의 이름으로 적당하게 이름을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코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에게 주신 지능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잘 하도록 모든 동물들을 다 데려다가 아담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육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데려다가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코칭하시고 아담의 지성을 활용해서 창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칭하실 때 우리가 복 있는 부부, 복 있는 결혼, 복 있는 가정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C가 또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Advice, Admit, Blessing, Blessing.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칭하신다면 내가 반응해야 될 C는 무엇이냐면 Communication입니다. 또 다른 단어를 붙인다면 굳이 Confession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칭을 해주실 때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라라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코칭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커뮤니케이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몇 절이냐면 3장 8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코칭을 계속 들어요.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숨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잠수를 탔어요. 나무 그늘에서 꼭꼭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코칭해도 반응 안 보이고 그냥 숨었어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특별히 열매, 씨가 있는 열매 무엇이든지 포도가 됐든 배가 됐든 바나나가 됐든 파인애플이 됐든 사과가 됐든 무엇이 됐든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것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 코치해 주셨어요. 근데 그 코치를 간과하고 우습게 여기고 먹음으로 덜컥 죄를 졌습니다. 눈이 열려서 죄가 보이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코칭해 주시면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코칭에 반응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꼭꼭 숨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중단.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부부,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결혼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코칭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습니까? 기도 드리는 겁니다.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양심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코칭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지금 점수 잃어버리고 실패했고 사망의 그늘진 구렁텅이로 빠졌구나 하면 Confess.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Confess.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제가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vocation,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고 또다시 코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문제가 있으면 잠수 타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잠수 타면 안 됩니다. 대화 단절하고 등 돌리고 싸우고 입 나와가지고 잠수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잠수 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컨페스하고 하나님이 코칭해 주시면 컨페스하고 커뮤니케이팅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모든 부부들이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결혼한 우리 기혼 부부들에게도 자녀를 낳아 키우는 모든 가정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해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블레싱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돈만 쫓아가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칭해 주실 때 그 코칭하는 거 귀 막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세상 유행하는 것 바라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침례교회 이 침례교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코칭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결혼생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주실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내 생각은 따로 있어. 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는 6천년 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부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로, 불변의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불신자들은 결혼할 때 주례자도 안 세우고 되게 대충 그렇게 하게 되고, 아주 좋은 음악이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악이죠. 유행하는 음악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춤추고 이렇게 대충 끝마치는 결혼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례하셨어요? 저를 주례자로 세우라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혼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딱 세워서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이제 험난한 결혼 생활을 앞둔 우리 부부가 걸어가야 할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어드바이스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블레싱이 무엇이고, 어떤 코치를 하실지 귀 기울여 잘 듣기 위해서는 주례자 반드시 세우시고, 유행과 절대로 틀지 말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결혼을 시작할 때 그 결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결혼이 어려운데, 여러분 결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저 결혼 생활 25년 지나왔습니다. 결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 꿰시기 바랍니다. 주례자 딱 세우시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제게 주실 어드바이스가 무엇이고, 하나님 제게 예비하신 블레싱이 무엇이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제 아내에게 제 남편에게 어떤 코치를 주례사를 통해서 주시든지 제가 일생 기억하고 그거 따라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결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혼 복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TV에 자동차 안전주행에 이런 캠페인 문구를 들어봤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해요.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결혼의 행복, 행복한 가정의 원리 ABC를 잘 보시고 이 말씀 지키면 행복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내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걸어갈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케이션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까지 예배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결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 믿습니다.
0: 지금까지 이충세 목사님과 함께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BBN 방송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일체 상영일을 하지 않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방송 선교에 물질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방송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성경대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거든요. 이게 믿음이 있기 전 우리의 본질입니다. 진노의 자녀다. 이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0: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6번째 강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십니다.
1: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개나 소나 다 받는 것이라면 선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선물의 가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그랬으니까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은 분명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가능하다 그걸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적도 없고 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그 표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인간 누구든지 간에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모두가 다 믿음 없는 자로 지옥 갈 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사실 실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 아주 좋은 선물 상에 담겨가지고 뭐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탄 할아버지가 선물 받아라. 뭐 그렇게 해서 줘서 내가 받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선물 받았다 할 수 있는 시점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전달해 준 사람도 없고 내 손으로 받은 적도 없고 근데 성경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그냥 어떤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에 머문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선물로 받은 것, 믿음으로 인한 선물로 인한 어떤 감사, 기쁨 그런 마음이 희박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 선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사람, 그걸 신자라 한단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 못해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신자라고 이름하는 그 존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지 않는 나, 그런 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나는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은 나로는 존재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좀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이미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게 있다. 그 선물로 인해가 믿는 자로 존재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게 신자란 얘기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난 딴 거 다 필요 없고 믿음만 주세요. 그런 부탁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근데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부르면서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그런 부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내가 할 문제고 내가 믿음 되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다른 걸 부탁을 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안 주면 믿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걸 알고 믿음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알게 되면은 그걸 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믿음이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요구한 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줄 자를 택해서 줬고 난 받아지게 된 것뿐이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구나. 그런 내막을 다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내막을 알게 되어지니까 나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왠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 그렇네, 나는 이 선물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딴 게 없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네, 그런 알므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좋은 것입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겁니까? 자, 빨리. 좋은 거죠. 그냥 막연하게 아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지 아니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거든요.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지 않을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지옥 갈 자들이다. 그게 다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은 신자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물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신자됨을 생각하면 신자 되었다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난 귀한 것을 속에 두고 있는 그런 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의 가치가 세상 어떤 일도 다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선물이란 그 하나 것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 실감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면 난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걸 스스로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그게 정말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것, 이걸 아는 신자는요, 받기 위해서 열심을 보이고 뭔가 내 정성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고 선물 주신 그런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오히려 선물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선물을 주셨다는 거, 이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존재 이유를, 의미를 그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두고 믿음의 자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하거든요.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니까 좀 더 잘해서 부족한 걸 채워가면서 좀 더 커져가, 좀 잘해줘봐, 이러간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부족하다, 그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에서는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자라가라, 이런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넌 지금 모자라다, 넌 부족해, 이제 더 채워가, 잘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은 온전하신 분이고 모든 걸 이루신 분이에요. 온전하신, 모든 걸 이루신, 완성된 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족한 자로 취급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완성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완성을 누리는 자이지. 넌 부족해, 이걸 좀 채워야 돼, 보충해야 돼, 그렇게 취급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완성 자체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자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나를 두고 너 완성되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존재를 역임받는다는 것, 그 은혜죠. 그 은혜. 그 은혜와 그 모든 걸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의 속이 감사와 만족으로 풍성해진단 말입니다. 그게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자라감이라고 하는 것도 외적으로 뭐 크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해져 가는 것, 그 관계로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 그걸 자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될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게 교회가 품고 있어야 될 믿음의 중심이고 내용이고 핵심이고 가치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앞에서, 믿음으로 한 구원 앞에서 우리의 공로, 우리 업적 무의미하다. 이걸 다 우리가 마음속에 둘 믿음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이것을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품고 모인다면은 적어도 종교로는 흘러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로 흘러가지를 못하죠. 행위라도 구원, 믿음, 은혜 이런 말들이 너무 식상하게 들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구원이나 믿음, 은혜 이런 말들이 뭔가 식상해 들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어떤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 이걸 자꾸 생각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군대에 들어가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 제대입니다. 전역. 이것보다 듣기 좋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휴가. 전역 휴가. 이 두 단어는요.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 좋죠. 전역 들으면 들을 때마다 매일매일 고대하고 기다려지는 그런 말이란 얘기죠.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전역 휴가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군대에 들어와 있지를 않으니 관심도 안 둬요. 자식이 또 군대에 가 있으면 달라지죠, 느낌이. 자식 군대에 있어도 전역 휴가 또 항상 고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이 일하신 세계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이 그런 소망으로 박혀있다면 구원이나 믿음이나 은혜 이런 말들 절대 식상하게 안 들립니다.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난 그때 아는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군인님은 전역이란 말을 몰라서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은혜, 영광, 뭐 어떤 사랑 이런 말들은 내가 지금 어떤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 내 속을 감사로 채우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의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 관계에 있다. 이걸 우리가 주지에 생각하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내 얘기로 다가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말씀이 내 얘기로 다가와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들을 때마다 나는 기쁨이 있고 내 안이 뭔가 풍성해 느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자라감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신자에는 그런 자람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공허한 그런 것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도 귀한 선물을 받은 자의 기쁨이 있으려면 선물을 받지 못한 내 존재, 그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의 내 실상, 이것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나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시각에서 늘 살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내 기쁨이 되고 믿음이 얼마나 나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왜 감사가 되는 것인가 그걸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믿음의 시각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란 뜻입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거든요. 이게 믿음이 있기 전 우리의 본질입니다. 진노의 자녀다. 이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 몸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많이 있거든요. 교회 일도 우리 몸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믿음 좋다는 칭찬 듣고 그게 보람이 되고 사람 알아주니까 교회 다니면 나고 그런 건 하나님의 선물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관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슈퍼도 차려가지고 장사하는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가지고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그 받은 선물을 꺼내놓고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선물 받았다 해놓고 선물을 받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선물을 받았으니까 보답을 해야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발 그런 성경이 없는 말은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없는 말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은 천지일만 막 깔려있죠. 그래서 선물 받은 자로서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선물이 뭔가 의미를 알아가면서 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여러 분명히 주지를 하셔야 되죠. 자, 다시 처음 돌아갑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아들이십니까? 예. 받아들이신다면은 여러분은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저 사람 믿음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생각들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여전히 믿음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선물로 줬다. 선물이라는 그 방법으로 줬다는 것은 선물로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 받는 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 가지고 받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믿음을 선물로 받은 후에 그 믿음을 지키고 잘하게 하고 그 믿음을 뭔가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믿음 받았으니까. 그런 말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줘놓고 자 줬으니까 믿음과 잘해봐. 그게 하나님 의도가 아니고요. 선물이라 그 의미는 자 선물 받았지. 그 선물로 인해서 너는 감사하고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가고 너의 마음이 그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자답게 또 살 책임이 있다. 이런 말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면 말은 맞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답은 삶을 결국에 또 인간의 행위 실천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뭐냐면요. 구원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 일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자리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로서 나와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책임질 것이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세계고 선물의 세계예요. 이 구원의 세계를 거룩한 세계 이렇게 말하는데 왜 거룩한 세계를 하냐면은 하나님 하신 일만 있어요. 그래 거룩이에요. 인간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구원의 세계가 더러워지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세계를. 오전에 그랬죠. 신자의 직무. 구원의 거룩한 세계를 지키는 것.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인간의 행함 전혀 받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율법 주신 것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서 내가 우운하는 걸 얻으려고 하죠.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베푼 은혜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것이죠.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 힘을 더 얻어보기 위해서. 그게 거룩에서 벗어난 거죠. 무당에 가지 말라, 점치지 말라, 다 죽인대잉. 이런 모든 귀회들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안심하지 못하고 내가 원한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무당에 가는 것이고 점치는 자로게로 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공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공짜로 살아간 인생. 이것 자체가 하나님 축복인데 이걸 축복으로 간주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더러움이란단 말이죠. 성경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축복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욕망이 내게 깊이 박혀있다. 그런 반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욕망이 늘 보게 되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뻔하거든요. 내 인생을 좋게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인생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거 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뭐냐면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에 처해 있는 거. 그게 인생이라는 거. 이걸 덮어버리고 모르기 때문에 늘 내 몸이 잘 되는 거. 인생이 잘 되는 거. 그걸 복으로 자꾸 간주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 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의 본래는 영생이 없어요.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영생이 없다 이걸 전제로 하고 좀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세상에서 뭐가 되었든지 간 결과는요 영생이 없는 자로 죽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결과예요. 그러면은 영생이 없는 자에게 복이 뭐겠습니까? 영생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뭐겠습니까? 복이 뭐예요? 돈이겠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없는 자에게 복은 영생이다. 여러분 몰랐던 내용입니까? 잘 아는 거잖아요. 그 영생을 우리가 뭐 나무에서 따서 내가 챙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져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주님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가지고 찾아오신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죠. 그렇다면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의 세계를 가짜않게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말하는 사람의 실상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의미를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가져오신 예수를 향하는 것. 이게 믿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똑같이 이 땅 안에 내 터전을 굳게 세우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그 복을 추구한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지금의 기독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가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 그걸 기준해가지고 복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잘 되고 지금 잘 살았는데 마지막에 저주라면은 그건 복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부자와 나서로 그 둘 중에 누가 복받냐 이 물음으로 항상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흔들려요. 생각은 나사로운데 마음은 늘 부자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과연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겁니다. 난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늘 내가 잘된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과연 내가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답은 아니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때 그 주신 선물이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양심 바르고 착하고 정의롭게 살면 뭐하나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에 계신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지를 아니하고 거룩한 나라에 사는 것보다도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걸 더 사모한다고 저주란 말입니다. 저주. 이건 어떤 특정인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모든 자가. 근데 천국은 이런 마음을 안 받아줘요. 양식을 살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마음 받아준다면 천국이 더러워지죠. 인간의 행함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도 천국 못 간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을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형편이다. 이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안 주셨다면 그렇게 자문자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셨다면 볼 곳 없이 저주에 속한 자로 그 운명이 끝납니다. 볼 곳 없어요. 지옥에 불 끄던 고통 많은 부자의 신세가 그냥 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복받았다. 확인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 복 앞에서 나도 복이다. 이렇게 나설 거리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자, 우리를 영생에 있게 하는 게 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뭐가 우리를 영생에 있게 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나는 복음을 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왜 사랑하게 됩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가 아니면 난 저주에 속한 자로 끝날 거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야, 내 인생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꽝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 안에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맞겠습니까? 안 맞죠?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 자로 존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고 기적이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로 여러분이 복덩어리를 속에 안고 산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복덩어리를 안고 살아요. 제발 그 복덩어리를 그 돈 몇 푼보다 못한 것을 취급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제 말은. 물론 우리가 돈 몇 푼이라 할지라도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탕 한 개도 못 사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 내 안에 믿음이 그 복덩어리야. 이걸 하찮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의 가치는요, 지금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는 이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나를 어디 있게 하느냐, 그걸로 복의 가치가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벌에 있게 하느냐, 영생에 있게 하느냐, 그걸로 복의 가치가 판단돼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복을 안다는 건 쉽고 간단한 겁니다. 생각의 방향만 확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고정시켜두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굴러떨어지죠. 그냥. 그런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본래는요, 생각이 핸들 잠겨 있습니다. 핸들이 확 잠겨 있어요. 틀지를 못해요. 제가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 면허를 제가 93년 땄는데, 면허 따고 얼마 안 있다가 포항에 그때 동생이 살았는데, 동생이 티코를 갖고 있었습니다. 티코를 빌려가지고 제 근무했던 강원도 인제 그 놀러 갔습니다. 거기에 광치령이란 고개가 있어요. 거기를 저는 걸어서 막 넘고 있는데, 그 비탈길이 구불구불해가지고 밑으로 굉장히 높게 하면서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딱 정상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길을 막히려고 시동을 껐습니다. 내려가는데 핸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꾸불꾸불되고 그 광실은 지금은 많이 고쳤는데 옛날에는 옆에 그 방지턱도 그냥 시멘트 약간 조금씩 있습니다. 낭떠러지예요. 그 순간 난 죽었구나. 그러면서 순간 또 하는 게 막 사이드 올리고 시동 켜고 그래가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핸들 잠기면 몰랐죠. 그러니까 한번 잠기면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 잠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하면 안 되는데 알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알게 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이 잠겨있는 그런 나를 본질을 알게 되면서 아, 나는 주님이 아니면 영벌에 들어갈 존재였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선물이라고 하는 진짜 선물로 다가가지는 겁니다. 그걸 신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이 좋으면 한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 이걸 복으로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난 그때를 미리 좀 앞당겨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주를 믿는 사람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선물로 말미암아서. 그걸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면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이 더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선물이 나에게 풍성함으로 자리하는 거죠. 남자가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만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음악을 들어도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누가 노래 부르는데 서울탱고를 부릅니다. 야, 그 서울탱고가 사람을 먹먹하게 만들고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 가사를 제가 잊으면 인생은 덧없는 거 그러던가. 뭐 술 한잔 장로님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릅니까? 또 알아셔야지. 술 한 잔 어떻게 하면서 악을 득한 열 번을 계속 반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산다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 살고 싶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는 딴 거 이제 뭐 바랄 것도 없, 예? 뭐라 그러는지 못 들었다, 내가.
2: 갱년기.
1: 예?
2: 갱년기.
1: 아, 갱년기. 나 갱년기 아닙니다. 네, 뭐라도 이제. 아. 저는 요즘 늘 그 생각하는 것이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 그냥 그걸로만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 사람 죽고 내일 죽어도 그렇게 죽고 뭐 그러면은 뭐 인생 다 된 거 아닌가. 그래 우리가 이 올해 이제 마지막 주에 주일 마지막 예배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또 그 전에 세월 살아오면서 뭘로 살아왔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왔다. 믿음으로 살아왔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남겨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도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끌어가는 그런 복이 될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그 받은 자로 기적의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4번째 시간. 풀리지 않은 실타래가 우연치 않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하심 그 자체였다. 선교사 중 한 명의 죽음은 죽어서도 그 사명을 다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었다.
1: 선교사들은 자기의 몸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들의 몸을 살렸다면 선교사로 이국말리 한국 땅으로 오지도 않았겠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고 그 죽음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덕에 한국 교회는 단시간에 많은 부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 그저 폐병이 무섭지도 않았단 말이네. 길에서 자신이 죽어가도 병든 사람을 살리려 했던 거야? 정말 그랬다면은
3: 아니 뭐라우요? 뭐하고 있어? 술을 받아놓고 잠만 들고 뭐하는 겁니까?
2: 그저 내려 잠깐 가볼 데가 있어서리.
3: 아니 술 먹다 말고 어디를 가본다고 합니까?
2: 저기 서양 의사 장지가 어디라고 했시오?
3: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까? 아마 그 동구밖에 있는 외국인 묘지가 아닙니까?
2: 외국인 묘지라니.
3: 이보시라요. 아이고 대체 저 와 저러는 게야 저. 아까는 그 의사 선생님의 죽음을 비웃더니만 참아 이해가 안 되는구만 이래.

0: 해보시라요. 죽은 선교사는 가족이 없습니까? 와주족들이 안모입니까?
1: 아이고, 왜 없가시오? 다들 먼저 죽어서리 천국에 있지 않겠습니까?
0: 에? 아이, 죽다니요?
1: 아,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기래. 지난해 장질부스에 걸려 다 죽었지 않습니까?
0: 장질부스에요? 아구, 우산대고 가족들을 죽게 해두었습니까?
1: 이보시라요. 돌아가신 선교사님은 가족이나 자신들보다 우리들을 더 생각한 분이십니다. 가족들이 병에 걸려 시름시름 할 때도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었으니, 아, 목사님.
0: 그러면은 자신의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을 돌봤단 말이네. 이런, 이거에.

0: 근래 이렇게 다리 밝은 건 처음 봐갔어. 그만, 조고인 누구야? 아니, 조고인 저건 덕새 아버지가 아니야? 아니, 덕새 아버지, 지금 이 시각에 큐회당을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1: 장로님, 내래 기도하러 왔시오.
0: 기도하러 왔어요? 아, 그거이 지금?
1: 내래 잘못했습니다. 내래 교회 자립이 선교사들 배를 불리게 하는 거인 줄만 알고 그만 죄를 지었더랬습니다. 용서하시라요.
0: 아니, 갑자기 와 이러는 거요? 덕새 아버지.
1: 내래 오늘 의사 선생님 장례식 봤습니다. 가족 옆에 나란히 안장되는 것을 보고서리 내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아무 욕심 없이 이국말리 우리나라에 와서 고조고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힘을 쓰다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잃었는데, 아, 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래 용서해 주시라요. 용서해 주시라요.
0: 덕새 아버지,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덕새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어요. 자, 자, 나랑 같이 들어갑시다. 주님께서 아주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0: 아이고야 세상에. 아니 그러면 그렇게도 교회당일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은 떡새 아범이고 교회당일 나왔다 말입니까? 우와 참말로 기안하네. 왜 교회당일 나왔을까예?
1: 고거이 말이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갔어.
0: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고예? 왜 말입니까?
1: 고거이 말이야.
2: 죽은 사람을 통해서 산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것 아니겠네.
1: 오셨습니까?
2: 덕새 아버지 이야기하고 있었네.
1: 예.
0: 아유, 지난번에 소천하신 그 의사선생님 장례식을 보고, 아, 덕새 아범이 그저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닙니까?
1: 간밤에 교회당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하디한네. 기르게 온 사람이 그동안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만요.
0: 그래, 예. 아유, 내는 다시 교회 나오기 힘들겠다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셨나 보네, 예.
2: 하나님 앞에서 버려준 인생이 어디 있겠어? 다 귀한 인생인 것을 모르네.
1: 하여간 이번에 천국 가신 의사선생님은 가시는 길에도 죽은 사람을 하나 살렸습니다.
0: 아마
1: 고조 지옥문 앞에 간 사람을 살려낸 거다 이 말이디요.
2: 덕새 아버지 하나만 살렸겠네. 그와 뜻을 같이 한 모든 사람들을 살렸다고 봐야디.
0: 아, 그럼 지금 덕새 아버지가 그 회개하고 돌아온 기 저들 사이에 소문이 다 돌았겠네, 예.
2: 돌다 말다. 덕새 아버지가 그들을 이제는 설득하고 다니고 있더만 길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민족을 세우는 거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시 교회로 나오라고 땀을 흘리고 있지 않겠어?
1: 그죠.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가 안정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자립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제 떠났던 사람들도 곧 돌아올 것이고 다들 힘들내라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거야. 알겠어?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많은 어린이들이 슈퍼마켓 주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한다지요. 또 어른들은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노래로, 시험으로, 예술작품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출생이 어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새로운 출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출생을 한탄하던 저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감정과 열정은 구령의 열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영혼을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보다 더 귀하고 값진 열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고 영원한 빛을 남긴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회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신 귀한 종들 가운데 한 분인 조지 화이트필드는 주여 나에게 많은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구령 열정에 불타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령에 대한 열정 중 하나는 저희 BBM 방송국에서 마련한 ITL 전도카드를 여러분이 방문하는 곳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 전도독으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책망받았으나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질 만큼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사울과 다윗이 같은 죄인이지만 아니 다윗이 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온 다윗의 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는 의인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우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짐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라론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그럽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들어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취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4: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넣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위토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5: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것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천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서는 제사장인 엘리와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는 실패한 지도자라 부르고요. 사무엘은 성공한 지도자라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가 실패한 이유를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로서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긴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죠. 다시 말해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는 반대가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그의 성공 비결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B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BBN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우리 모두에게 접근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유다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를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에 대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의 문제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육신을 쫓아 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베드로는 주님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베드로를 어린아이처럼 다루셔야 했습니다. 그는 늘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베드로를 오순절 때까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성숙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나름대로 단정을 지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 중에 그가 들은 한 가지는 예수께서 가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도 따라갈게요 라고 말하는 반응과 같잖아요. 그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건데요. 두 번째 질문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이거 어린애와 같은 질문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들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과자를 달라고 요구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지금은 과자를 가질 수 없고 저녁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자 애가 뭐라 그러니까 아 지금 달라고 지금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절로 38절에서의 베드로는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는 지금은 과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녁 이후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충성은 분명 신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주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문자 그대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칼로 종의 귀를 잘랐던 것 아니겠어요? 그가 상대의 귀를 자른 이유는 그가 검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는 본래 그의 머리를 겨냥했었는데 그만 머리가 아니라 그의 귀가 잘려지게 됐던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날은 이미 어두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가 새벽이 되기 전에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기억지 못하고 나름대로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그것이 좀 인격에 녹아진 아주 그러한 이렇게 점잖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육신의 확신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한 그 교훈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설교자 D.L. 무디 목사님에게 당신은 예수를 위해 죽을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때 무디는 아니요, 그분께서는 제게 그렇게 하라고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제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순교에 대해서 우리 어릴 때도 보면 뭐 많은 교훈을 듣고 우리도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때 어느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순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정확한 답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의 육체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13장을 정리하고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각 장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눈 것은 그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배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장 구분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길을 찾을 그러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성경의 장이 나누어 절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마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는데 참으로 큰 도움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처럼 부적당한 곳에 장을 나누기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매기 목사님은 이 부분을 좀 더 잘 지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초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장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의 연장이기 때문에 13장으로 붙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렇지만 내가 새벽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셨다고요. 우리는 이후 새벽닭이 울 때 시몬 베드로가 주를 세 번 부인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요. 여전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14장을 주셔서 그가 부인하는 어두운 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또 그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 이 초두는 시몬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장은 바로 그날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있고 위로해주고 있고 또한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4장 1절로 들어가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시간에도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의 평화를 갈구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 위로를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의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헬라어에서 이러한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본문을 다시 명령문 상태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처럼 또 나를 믿으라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으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그 전치사가 에이스가 항상 동반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영어의 into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활동치 않는 것이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믿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능동적인 믿음 곧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차가 집까지 여러분을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집에 갑니까?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차에 위임한 만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차에 들어가서 그것을 신뢰하고 운전할 때 그 차는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과 같은 거죠.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주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명백한 진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주장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강조되지 아니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시지 않았다면 여기 이 첫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뭐 저도 좀 알고 싶고 여러분들도 알고 싶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진실은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이 무신론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이제 14장 2절 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이 14장 참 위로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2절이에요. 우리는 먼저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미세하고 가장 작은 그 혹성 중에 하나에 살고 있다고 보죠. 우리는 공중의 한 작은 입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아버지 집에 사는 것입니다. 제임스 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확대된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인간은 지구를 우주 꼭대기에 나선으로 고정된 전구처럼 거기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후 인간은 탐험을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의 태양계 내에 있으며 실제적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하나의 소혹성이며 우리와 함께 태양 주변에서 환상적인 빛의 여행을 하고 있는 꽤 많은 다른 혹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냈던 것이죠. 다른 태양계들과 함께 우리는 한 은하계에 속해 있으며 은하수에서 바로 볼 때 우리는 은하계의 다른 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 단지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능한 대로 더 멀리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마치 공간 속의 한 점처럼 볼 수밖에 없는 또 한 점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다른 은하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와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하는 은하계가 여러분 안드로메다잖아요. 우리보다 2억 광년 그런 떨어져 있는 그런 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설탕 한 컵을 빌리기 위해서

아마도 무한할 것입니다. 만일 우주가 무한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분이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실 때 그분의 얼굴에는 찌푸린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으신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서부터 나왔는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며 결코 알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에 아무 곳에나 매달아 놓은 공허한 흔적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 계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인류가 다른 혹성에 살고 있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봅니다. 이만한 인류는 지구 하나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거대한 우주는 이 작은 지구를 조사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성의 피조물로 가득 차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곳은 그들이 우주에서 보는 유일한 곳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지체와 그분의 인격과 능력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위의 두 번째 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야 비로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지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꽤 가치 있다고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누구를 공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작은 지구에서 우리를 쓸어버리시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깨끗이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땅과 우리에게 없어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러면 이 작은 우리들은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아닌 공의와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절대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의 그 같은 양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인류에게 인종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면 어떻게 고도의 수준에 도달할 문명이 우리를 20년 혹은 30년 전만큼이나 멀리 전락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가 거주할 곳 혹은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득 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평판을 여기 이 말씀에 걸고 있으십니다. 즉 그 말씀을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가운데로 다시 오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이 거대한 우주는 사실 거할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우주가 지적인 창조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것들 중에 일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압도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표현으로 나름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표현, 이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오늘날 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느 순간에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는 아무도 잃지 않으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그러므로 믿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께 속해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라든가 또 안상홍 증인회 이런 이단들이 아주 많이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뭘까요? 이단과 정통의 차이는 이단은 그들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정통은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자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보시면 내가 전한 그 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은 제가 볼 때 번역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았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You are sav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are saved라고 하는 저 문장을 잘 보시면 시제가 여러분 저게 어떻게 되죠? You are니까 현재형이죠.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you are는 이게 are는 이제 현재를 말하는 거니까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사실은 현재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you are saved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마치 과거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현재 내가 구원받은 그 상태를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을 영어로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re you saved?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Are you라고 하는 건 이거 현재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마치 과거처럼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 상태를 그게 묻는 거죠. Are you saved? Were you saved?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우리 수능고사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 우리 학생들 영어 시험 볼 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국 최초에 유학 가서 이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한국말로 지적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분명히 한국말은 과거형이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어가 나가고 싶은가 하면 were you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Are you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도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뭔가 하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이 사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만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만 믿는다면 여러분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지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만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다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만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 그거 저절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100% 맞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도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부활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근거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고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고난당하셨다는 이런 말씀 그 말씀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에 잘 나와 있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9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악인들 틈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악인들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죽임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묘에 안치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죄인처럼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묘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에 안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 이런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구약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잘 보시면 그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그는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그가 즉 메시아가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실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뜻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당하시고 죽은 것을 만족하게 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다시 살아나야지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과 NIV 성경은 11절 상반절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 생명의 빛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참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16편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멸망 주의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다윗은 예수님보다 천년 앞서 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천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까지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구약 성경이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고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누가 봤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다 그랬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500여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그 시점에서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하는 것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짓말 가지고 이렇게 말 못하지요. 금방 들통이 날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확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봤다. 그런데 헛것을 헛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진짜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퍼뜨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물론 헛것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시에 헛것을 본다는 거 그거는 어려운 이야기죠. 또 500명도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여러분 헛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심신이 지쳐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헛것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명도 더 되는 사람이 여러분 동시에 헛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와 바울도 예수님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동생이긴 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전에는 안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것입니다. 그 그거 아니고서는 그의 삶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정말 지독한 박해자였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런 것을 대제사장도 알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 이 사람의 삶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바울의 이름이 이제 사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되었다면 호의호식하려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당하여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삶을 살았 줄 아십니까?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세 번 나왔어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11절 또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박해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일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살은 것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뭐였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지엄하신 명령인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떨어지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등따라 천국 따라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세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모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누군가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찾아갈 때에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정반대로 갈 우려도 있고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도 올바른 지도를 갖지 않으면 그 목표가 정반대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는 바로 천국으로 가게 인도를 해주고 어떤 지도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게끔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도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지도며 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점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지금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런던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영국의 한 신문 출판인인 윌리엄 베버브룩이 수일 전에 자신이 신문에 모욕적인 사설을 적었던 젊은 의원 에드워드 히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신문국장은 젊은 양반, 내가 그 사설을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내가 잘못했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싶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히드는 좋습니다 라고 그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화장실에서 저를 모욕하고 신문에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과하는 것이 사과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칭찬은 만인 앞에서, 비판은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상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안주도 할 말이 없는데, 안주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주인이 인심 좀 써서 먹을 거라도 좀 사주면, 그 찌진 남은 거라도 좀 사주면, 그거라도 들고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입에 먹일 텐데, 이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은 이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나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 있다가도, 외국에 있다가도 3대 절기는 오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 하루 정도 길이, 그냥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한 30km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갈 때 그냥 갔을까요? 노래하면서 갔을까요? 노래하면서 가요. 그러면 추석에 고향 찾아갈 때, 요즘 고향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외국에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만은, 옛날에 정말 그리워하는 고향, 가족을 사랑해서 고향을 찾아갈 때 그냥 갑니까? 노래하면서 갑니까? 코스모스 피어있는 뭐 정동길 캐서는 그래 노래하면 안 가요? 안 그러시구나. 아, 가는 게 싫어서 그냥 노래를 안 하구나. 근데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모했거든요. 성전에 나아가, 그렇게 사모하면서, 노래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는데, 이 찬송들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0편. 자. 120편 딱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뭐 부르면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들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 다 외워요. 길에 가면서 책 보고 이렇게 했어요? 노래하면서. 노래는 가사를 잘 외울 수 있어요. 자, 120편부터요. 전부 몇 편까지? 134편까지 나와요. 134편까지 15편이 무슨 노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순례를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로 나아가는 계단이 또 15개래요. 그 15개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가서 시편 120편, 두 계단 올라가서 121편, 세 계단 올라가서 123편. 그래서 15개를 부르고 성전에 나간대요. 길 가면서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중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두 편만, 오늘 불쌍히 여기서 이 말씀과 인간의 두 편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3편 보십시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 온갖 멸시와 조소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야, 너희가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살면서 이 꼴이냐? 온갖 멸시와 조소를 다 받아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니? 이런 조소를 듣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어떻게 더 못해? 이런 멸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멸시를 받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조소와 안일한 자들, 그러니까 안일한 자는 뭐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이 조소를 합니다. 교만한 자가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 영혼의 멸시와 조소가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라는 것은 조건을 보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저수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사실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불쌍히.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올라오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가세요.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제가 시편 할 때 이 말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어요. 설거 노비가 있었고 외거 노비가 있잖아요. 집안에 노예들 있고 집 밖에 노예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 말고 이들은 반드시 주인의 집에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자들 말고 소작농들이 있어요. 그러면 토지라든가 또는 뭐 태백산맥 이런 소설들을 보면요. 우리 그 가난한 소작농들의 그 아픈 눈물 같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소작농들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종이 아니에요. 단지 품꾼으로 그 주인의 땅을 붙여서 먹고 50대 50대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50대 50대로 나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세금이죠. 50%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땅 빌리는 조건으로. 주인은 땅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50% 그냥 가져가요. 비료 누가 돼야 돼요? 노동료 누가 돼야 돼요? 소작농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자는요 사실은 25%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25%밖에 못 가져가요. 주인은요 손도 안 대고 50% 가져가고 25%는 비료값, 노동비 이거 투입되면 25%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소작농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소작농이 소작을 떼이면 마름의 농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름들, 나쁜 마름들은요 그 소작농의 아내를 건드리기도 하는 놈들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입니다. 이런데 눈 좀 떠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난한 소작농인데 주인의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일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종일 일했는데 품삯 줍니까? 안 줍니까? 마땅히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종이 아니니까. 품삯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인심이 좀 있는 부자라면 잔치하고 남은 음식들 보따리 좀 사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요 잔치하고 나면 집에 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손에 조금씩 이렇게 들고 가셨어요. 왜? 집에 그 굶주린 애들이 있으니까. 그 가난한 소작농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종이 상전의 눈을 여종이 여주인의 눈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잔치하고 남은 음식이라도 한 보통이 사들고 주면 그거 들고 가면 엄마는 저 주인집에 일하러 가버렸으니까 하루 종일 굶주려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음식이라도 하나 갖다 입에 먹이려고 그 마음으로 상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안주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주인이 인심 좀 써서 먹을 거라도 좀 사주면 그 찌진 남은 거라도 좀 사주면 그거라도 들고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입에 먹일 텐데 이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이 마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에 이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나요? 시편 131편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비전 꿈 다 헛소리예요. 인간의 탐심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하고 연말 되면 비전 새로 만들고 새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자고요. 교만 안 해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에 나오는데 이건 자궁이에요. 엄마가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긍휼로 엄마가 자기 아기를 볼 때 엄마는 죽어도 예? 엄마는 죽어도 아기를 살려요. 물론 요즘 타락해가지고 아기를 부리는 엄마들도 많던데 진짜 엄마는 죽어도 아기를 살린다고요. 그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만족해서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은 상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도 합니다. 연보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주님께 이 맹인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많으니까 자리가 좁아요. 여러 가지 불편할 겁니다. 시사 시간도 참 불편해요. 지난주에 수원에서 여섯 분이 왔어요. 인터넷으로 듣는 분인데 광주에 일이 있어 갔다가 예배 드리고 가자고 해서 수원에서 광주 갔다가 순천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인사를 하길래 지난주에 제가 각 전도에 그 이렇게 조정 때문에 전도 회장님들하고 모양실에 모이면서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 뭐 다른 데 가서 먹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왔는데 식사로 하고 잠시 보고 갑시다 하고 여기 식사하라고 하고 제가 방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나와보니까 그분들이 안 보이세요. 식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참 둘레둘레 찾아주니까요. 저 창가로 자리가 없어서 창가로 둘러서서 그 서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미리 뭐 권사님들에게 이번 좀 식사 챙겨주세요 합니다. 나는 자리가 있을 줄 알고 식사하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창가에 줄 서서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밥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수원서 여기까지 왔나? 하는 마음 혹 들지 않았을까? 내가 이러려고 수원서 여기까지 왔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뭐 갈 교회가 없어서 여기 왔나? 우리 교회는요 친절하게 뭐 바나바도 없잖아요. 바나바 사회 아세요? 새로 오면 한 사람 딱 붙여줘요. 옆 사람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 왜 이래? 막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는요. 이 메인의 모습이에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을 하려면 진짜 메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참하고 어느 정도로 낮아지고 얼마나 가난해서 심령이 가난해졌을까요? 그래서 이 시편만이 아니라 주의 긍휼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계시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에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유 사람과 여부 사람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받아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과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대로 430만의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 언약 증서를 받으러 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뭐였어요? 금송아지 섬겼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으세요. 이건 오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연결해서 뜻을 돌이킨 하나님께 같이 말씀을 좀 볼 텐데. 그러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대로 저 약속의 땅 너희에게 줄게. 내 사자를 보내서 저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갖다 놓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 왜요?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래서 너희끼리만 가라. 나는 안 갈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천국을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 괴로움 없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내용과 비슷해요. 주님이 안 계신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내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안 계세요.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 너희와 함께 안 갈래. 너희끼리 가. 그거 내가 다 마련해놨다. 거기 가서 내가 살게 해줄게. 가.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우리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함께 가자 우리 광야 다 죽여버리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우리 천국 왜 가려고 해요? 예수님 보는 목적이 아니면 사랑하는 그 주님 보는 목적이 아니면 천국을 생각이라도 마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 가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공도를 많이 쌓았으니까 말리지 많이 살아 천국에서 상 받아야지. 그런 천국 없어요. 그런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주의 긍휼로 만들어진 나라, 주의 용서로 만들어진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 주의 은혜, 주의 용서, 주의 자비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맹인의 마음,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윗의 자손에 이 마음 안에 못 들어간 나라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서 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하나님 같이 안 가시려면 아예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갈게.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이래서 계시가 전달되는 겁니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나라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까 시편에 보니까 우리는 심한 멸시와 조소를 받나이다. 시편 123편 우리는 심한 멸시와 조소를 받나이다. 그 모습으로 가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참 좋겠다 이러고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만이 그 멸시와 조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고 따라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죠. 절대로 많이 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십자가의 길은 누가 그거 멸시와 조소 받는 사람을 보고 너는 정말 눈뜬 자구나 너는 생명의 길로 가구나 누가 그렇게 따라오겠어요. 야 이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검사되고 이렇게 했더니 의사가 되고 이래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가잖아요. 수십만 명이 몰려가잖아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성에서 얻은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런 얻은 그런 하나님이 계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하나님의 긍휼을 잡아보세요. 내가 못 간다. 가면 너희 다 죽는다. 하나님 그러려면 아예 우리 다 죽여주십시오. 그래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물.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뭐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보여주십니다. 주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보여주세요. 그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아주 길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이게 주의 이름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주의 영광이에요. 그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의 긍휼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받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긍휼과 은혜의 자리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쪼개진 반석 뭐가 생각나죠? 생수가 나온 반석 쪼개진 반석 그리스도 반석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닌다고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반석 틈에 있어야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거예요. 아니면 얼굴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룹 앞에 가면 다 죽어요. 반석의 틈 위에 숨겨놔야 사는 거예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도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건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결국은 누가 맹인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는 눈을 알아본다면 그게 눈을 뜬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맹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찾아본 대로 본다고 하는 자는 뭐가요? 제가 그대로 있어요. 자신들이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본다고 여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율법 지키는 자기 의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러면 자신들은 맹인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주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것을 통하여 예루살렘 사람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 다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눈먼 자들의 도시예요. 어디가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율법이 있고 날마다 제사가 지내지는 그 예루살렘이 눈먼 자들의 도시였어요. 오늘 교회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느라 우리가 오히려 눈먼 자들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찾으신가 다 같이 찾읍시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모으라고 그렇게 모았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눈먼 맹인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가로막고 있었던 자들이 이런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율법과 제사장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질 수 있어서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소경들이 간 길이고 이게 맹인들이 추구한 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볼 수도 없었던 그 맹인들,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이방인들이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함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아까 지난 기도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어떠함이 드러나져야 돼요. 드러나져야 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집사람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시상식 하죠. 우리 주일학교는 시상식이 없어요. 교회 시상식이 없어요. 연말에 전도상 해가지고요. 주일학교에서 하여 전도 몇 명 했나 상 주고 또 뭐 했나 상 주고 구역별로 전도 많이 하면 구역별로 제주도 여행도 보내줍니다. 구역별로 전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면 그게는 뭐가 사라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잘한 나, 그래서 상 받는 나, 전도왕, 뭐 구역별 상 이런 것들로 바꿔치기 하는 거. 그게 세상 영광 쫓아간 맹인들이 가는 길이에요. 맹인들이 가는 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개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6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어진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니라.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결산할 주님 앞에 서는데 성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서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결산을 하는 자리에 이게. 그러면 나는 한계 없어요. 정말 내 행한 것 죄뿐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마음의 생활을 드러내니까 그렇게 내가 빨가벗겨지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빨가벗겨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가벗겨지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빨가벗겨지는지. 오늘 오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하면서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알겠더래요. 전세 살다가 좀 싼 가격으로 다른데, 예, 아파트를 전세 가격 맞춰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오만 머리가 생각이 다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사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있는지를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말씀으로 이렇게 뻘거벗겨져야 돼요. 뻘거벗겨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벌거벗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벌거벗게 내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요?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심지어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긍휼, 불쌍히 예언을 받게 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긍휼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소서. 다시 자선이요.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어디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고 계시죠. 우리가 모인 자리에 임재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맹인처럼 길가에 여리고성의 그 맹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선이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럼을 당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불쌍히 임을 받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도 많이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자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조소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그 안에 들어가는 길이라면 그 조소와 멸시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에 있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임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그래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는 받는 그 자의 복, 그것을 얻었다면 이것이 정말 기쁨이며 감사이며 찬송의 제공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고픔도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고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드러내셨을 때 거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벌이가 없으면 굶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지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몸인 교제를 위해서 날마다 모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먹고 사는 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필요와 배고픔과 환경을 해결해 줄 예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과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며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

0: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지갑에 무엇을 넣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론 적당한 양의 현금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현금 카드와 또는 크레딧 카드 그리고 각종 명함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가운데 BBN을 홍보하고 알리는 ITL 카드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당신의 일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음 전도의 일이 놓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ITL 카드를 넣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그것을 전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직업과 삶에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 질문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또 내 죄가 모두 용서되는지 안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밖에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BBN 미디어가 있는데요.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곳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관한 유용한 도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담 사이트인 BBN 챗과 또 무료 성경대학인 BBN BI가 있습니다. 특별히 BBN BI를 통해서는 원하시는 속도로 또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를 무료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원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토머스 이야기 1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때때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자신의 직업과 미래를 계획했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운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운명 안에는 큰 비극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 비극은 위대한 승리로 인도되었습니다.
1: 목소리 낮춰요. 애들 깨우겠어요.
2: 아, 그럼 대체 어디서 싸우기를 원하는 거야? 어? 동네 사람들 다 어떻게 박혔어?
1: 무슨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 집은 숲속에 있어요. 기억 안 나요? 정말 이제 싸우는 것도 지겨워요.
2: 그래, 나도 마찬가지다.
1: 어쩜 난 델라웨어에서 우리 엄마와 같이 지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다 당신도 나랑 같이 상담받으러 가보는 건 어때요?
2: 그럴 시간 없는 거 알잖아. 동업 관계가 곧 파탄날 지경이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중인데 나보고 자기 탐구라면서 시간을 낭비하라는 거야 지금?
1: 당신 우리 결혼 살릴 마음이 없다면 그냥 이 집을 나가는 게 어때요?
2: 그 말 진심이야?
1: 그래요, 진심이에요.
2: 알았어. 시내 방 알아볼게.
1: 난 이혼 서류 신청하는 게 좋겠네요.
0: 한때 사랑했던 부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를 맞게 됐을까요? 총 2부로 구성된 이야기 중 제1부인 오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듣게 되실 겁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되는 이 이야기는 토머스 그레고리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켄터키와 테네시에서 성장했습니다. 제게는 누나인 메리와 남동생 조지가 있었는데 우리 남매들은 교회를 다니며 자랐고 매 식사 전마다 기도문을 들었으며 잠들기 전엔 아버지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셨지요.
3: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었던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이것이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알겠지 얘들아? 자, 이젠 자러 갈 시간이다.
2: 무용 만들기를 좋아했던 저는 중학생 시절 내내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까지도 건물과 배 그리고 비행기 무용을 만들어 방 전체를 가득 채웠답니다. 또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과 후면 언제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문 배달도 하고 잔디 깎는 일도 하고 배달 트럭 운전도 하다가 고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부터는 짐 잉그램이라는 학교 선배 밑에서 집을 도안하고 설계하는 일을 시작했지요.
4: 이야, 너 정말 일에 소질 있구나, 탐.
5: 어렸을 때부터 건물 짓는 걸 좋아했거든요. 사실 난 건축가가 되고 싶었지만 테네시 대학엔 건축가가 없대.
4: 아, 그럼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학교로 오면 되겠네. 근데 지금은 너무 늦어서 내년 학기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
5: 그렇다면 공대에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편입하는 식으로 해야겠네.
2: 저는 그 계획대로 대학교 2학년 때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조립대로 편입했습니다. 캠퍼스를 벗어나 생활하자 책임감도 줄어들어서 사교적으로 맥주와 와인을 마시는 일이 제게 자연스레 용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5학년 때 조디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델라웨어 출신의 1학년 학생이었죠.
1: 그럼 선배는 선배가 직접 요리도 해요?
5: 그럼 그것도 자취의 생활의 일부니까.
1: 그럼 언제 나를 위해서 저녁 식사 만들어줄 수 있어요?
5: 남자들이 울거리는 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을 텐데.
1: 난 아주 터프해요.
5: 그런 것 같아. 치어리더인 걸 보면. 야, 참 멋진 결합이다. 수학 전공의 치어리더라.
1: 난 늘 수학이 좋았어요.
5: 나중에 널 고용해서 내 회계 장부를 정리하게 해야겠는데?
1: 미안하지만 난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게 돕고 싶거든요.
2: 다음해 여름, 우리는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뵌 뒤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 기념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학년을 마치는 동안 우리는 캠퍼스 밖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전 1964년에 졸업을 한 뒤 볼티모어에 있는 한 건축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1: 오늘은 어땠어요, 여보?
5: 아주 좋았어. 우리 설계 스튜디오에서 새 매니저로 승진됐어.
1: 우와, 멋지다. 월급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5: 물론이지. 그런데 왜?
1: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 아기가 태어날 거니까요.
5: 정말?
1: 응.
5: 이야! 너무 잘 됐다.
1: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같이 델라웨어에 가서 말씀드려요.
5: 그래, 그러자고. 아, 인생이 참 멋지지, 주디. 우리의 꿈들이 실현된 것 같아.
2: 우리 딸 스테이시가 18개월 때 아들 제이스가 태어났고, 델라웨어에 사시는 주디의 부모님이 같이 돌봐주셨죠. 그동안 저는 짐과 꾸준히 연락을 했는데, 그는 남부 조지아에서 세 명의 동업자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멋지고 순탄했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지요.
1: 당신이 집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5: 딸. 왜? 무슨 일 있어요?
1: 안 좋은 소식이에요. 아버지가 뇌종양 진단을 받으셨어요.
5: 세상에. 수술이 가능하대?
1: 악성 종양인지 알아보러 검사를 할 예정이래요. 난 아버지 잃고 싶지 않아요, 탐. 우리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5: 나도 알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의사들이 잘 치료할 수 있을 거야.
2: 종양은 암이었고, 1년 후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과 매우 친밀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홀로 대신 장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지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4: 야, 탐. 그 머나먼 북쪽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5: 에이, 볼티모어가 뭐 그렇게 북쪽이라고 그래.
4: 너 말이야, 여기 벨드스타에 와서 우리하고 꼭 합류해줘야겠다.
5: 벨드스타에 뭐가 있는데?
4: 번창에 가는 건축회사. 도시계획 분야에서 너의 재능이 필요하대.
5: 그 말 진심이야?
4: 야, 인마. 아, 물론 진심이지. 일외에 여기 기후도 마음에 들 거야. 아, 그리고 우리 두 애들도 너희 애들과 동갑이고.
5: 글쎄, 난 잘 모르겠다. 여기서 지금까지 8년이나 살았는데.
4: 넌 마음으론 이미 남부 사나이야. 너도 잘 알잖아. 우린 말이야, 네가 꼭 필요하다, 탐.
5: 아, 그래. 우선 주디와 상의해봐야 돼.
4: 나한테 빨리 알려줘야 해. 알겠지?
1: 탐, 난 지금은 우리 엄마 두고 가기 싫어요. 이제 막 아버지를 떠나보내셨잖아요.
5: 당신 두 언니들이 가까이 살잖아.
1: 그렇긴 하지만 엄마는 우리도 필요하세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요.
5: 여보, 여기는 언제든 방문하면 돼. 그리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셔도 되고. 이건 정말 굉장한 기회야. 그리고 나도 짐과 형의 동업자들과 정말로 함께 일하고 싶어.
1: 난 당신이 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5: 당신도 남부가 마음에 들 거야. 거기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원한다면 당신은 그곳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두고 봐.
2: 그때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그 결정에 대해 함께 기도해보지도 않은 채 1972년에 벨도스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아내에겐 재앙과 다름없는 일이 되고 제 삶 역시 뒤흔들리게 될 줄은 그 당시엔 미처 몰랐지요. 벨도스타에서 우리는 넓은 숲으로 된 부지를 매입해 단지 우리만을 위한 집을 설계했습니다. 조디는 처음에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스테이시와 제이스를 등록시킨 사립학교의 특수교육 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엔 당신 유난히 조용하네.
1: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이젠 엄마도 거의 못 뵙고 있고요. 여기 조지아에 정말로 꼼짝없이 갇힌 기분이 들어요.
2: 장모님께 여기로 또 놀러 오시라고 해.
1: 그랬어요. 아마도 봄에 오실 것 같아요. 당신 요즘도 많이 바빠요?
2: 어. 프로젝트 끝내려고 직원 몇 명도 고용했어.
1: 그럼 이제 당신이 그렇게 출장을 자주 안 가도 되겠나요?
2: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나 다음 주에도 대부분 집에 못 들어올 거야.
1: 탐. 더는 안 돼요.
2: 그것도 동업자 역할 중에 하나야, 주디. 우린 이제 막 사업 확장 중에 있어.
1: 당신 볼티모어에 있을 땐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 않았잖아요.
2: 이건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야. 그리고 수석 건축가로서 난 이 일을 제대로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엔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거래가 오가는 건축 사업의 동업자이며 크게 성장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네 명의 동업자 중 두 사람이 계속 사이가 나빠지면서 근무 환경은 점점 긴장되었고 1975년에는 진짜 어려움이 발생했지요.
1: 당신 오늘 아침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2: 내가 말했잖아. 또 다른 개발업자인 고객이 파산을 선언했어.
1: 그럼 두 번째 프로젝트도 실패인 건가요?
2: 그 이상일 가능성도 있고.
1: 그 일로 당신이 영향을 받지 않게 노력해왔다.
2: 어떻게 그 일이 나에게 영향을 안 줄 수가 있어? 당장 월급을 안 줄 텐데.
1: 난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난 당신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1: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2: 우리 진정하자. 지금 교회 다 왔어.
1: 나 이번 여름에 애들을 델라웨어로 데려갈까 생각 중이에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거예요.
2: 당신 대학 시절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1: 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다만 고향이 그리울 뿐이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라고요.
2: 조디는 장모님과 함께 여름의 대부분을 보냈고 전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조디와 저는 편지로 왕래했지만 골은 점점 더 깊어갔죠. 학기가 시작돼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결혼은 가는 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아내는 그 줄을 냉혹히 끊어버리고 제게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1: 집은 알아봤어요.
2: 친구네 집 방을 세워뒀어?
1: 나 이혼 신청하려고요, 탐.
2: 난 당신과 우리 애들을 사랑해. 우리가 함께한 12년의 세월을 어떻게 그렇게 차버리려 하는지 믿을 수가 없어.
1: 우린 늘 싸움뿐이잖아요. 당신은 늘 밖에만 나가 있으니까 내가 아이들 양육권을 신청할 거예요.
2: 당신이 이 집과 차 그리고 은행 계좌도 가져도 돼.
1: 미안해요, 탐.
2: 그래, 괜찮아.
1: 그리고 부탁인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특히 우리 친정엔 안 돼요. 아직은 친정에 알리고 싶지 않아요. 약속하죠?
2: 좋아. 약속할게. 그래서 우리는 양가에 알리지 않은 채 이혼을 했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어떻게든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과 재결합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추수 감사절이 되었고 그 무렵 저희 부모님은 저희의 이혼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6: 여보세요.
2: 저요, 아버지.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보내세요.
6: 너도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려. 너희는 재결합의 희망이 전혀 없는 게냐?
2: 전 그러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2: 고마워요, 아버지. 기도가 꼭 필요해요.
6: 동업관계는 어떠냐?
2: 저희 해체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6: 애들은 잘 지내고?
2: 예,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아이들을 주말마다 서로 교대로 각자 집에서 맡고 있어요.
6: 마음이 아프구나, 탐.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렴. 주님은 결코 가족이 그런 모습으로 산산이 흩어져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
2: 마태복음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라고 하시지만 당시 저는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결합을 했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은 제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였으니까요. 이혼의 현실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두 사람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보세요?
1: 탐, 당신 여기로 와서 날 좀 도와줄 수 있어요?
2: 무슨 일 있어?
1: 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 혼자서 크리스마스 트리 세울 수가 없어요.
2: 알았어, 지금 바로 갈까?
1: 당신만 괜찮다면요. 지금 애들 잠들었어요.
2: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트리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때 저는 주디의 정서적인 불안과 깊은 고민을 보지 못하고 눈멀어 있었지만 그 징후들은 반드시 알아차렸어야 했지요. 아내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울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아내는 길가에서 타이어 펑크가 났다며 또다시 울면서 전화를 했고 전 아내를 도우러 갔습니다.
1: 와줘서 고마워요,

0: 작은 산발 구경 권총이요.
1: 사용하는 법 알아?
0: 경찰에게 배우려고 해요.
1: 항상 안전장식

0: 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전 우리의 깨어진 결혼과 제 자신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을 가져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지요. 1월 어느 날 밤, 전 짐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1: 다음, 맥주 마실래?
0: 아니, 괜찮아. 이제 집에 가야 돼. 애들이 내일 학교에 가야 해서.
1: 아, 그럼 내일 아침에 애들을 학교로 바로 데려다 주는 거야? 난 너희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 정말 놀랐어. 너희 부부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줄 알았었는데.
0: 나도 그랬어.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게 문제야. 나 이제 집에 갈게.
1: 그래 탐. 내일 사무실서 보자.
0: 전 두 아이들을 제 방으로 데려갔고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전 조디의 차가 학교 주차장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디는 한 번도 결근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왠지 걱정이 되었지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2: 톰 그레고리십니까?
0: 네, 전데요.
2: 아, 여긴 벨도스타 경찰서인데요. 당신의 전부인에게서 자살을 한다는 전화가 왔어요.
0: 안 돼요.
2: 혹시 부인께서 무기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0: 권총이 있습니다. 저도 그리로 갈게요. 제가 아내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울면서 전 주디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이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3: 뒤로 물러서요! 안으로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0: 전 탐 그레고리입니다. 제 전처가 여기 살고 있어요. 아내에게 제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아마도 저라면 아내와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1: 늦었습니다. 부인은 돌아가셨습니다.
0: 전 슬픔과 죄책감에 압도된 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했던 후회스러운 말들이 떠올랐지만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지요. 너무 늦어서 미안해 라는 말도 나를 용서해줘 라는 말도 그리고 사랑해 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4: 여보세요?
0: 아버지, 주디가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4: 안 돼, 탐. 그런 끔찍한 일. 아이들 어떻게 됐니?
0: 제가 데리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그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4: 애미가 왜 그런 일을 했던 거냐?
0: 나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주디, 저와 아이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유서를 남겼어요. 하지만 주디는 잠시 동안 자기를 우리에게서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4: 저기, 네 엄마와 내가 곧장 그리로 가마, 어?
0: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전 장모님께 전화드릴 일이 힘들고 걱정됩니다. 장모님은 아직 저희가 이혼한 사실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4: 세상에.
0: 주디가 아무에게도 알리기 원치 않았거든요. 특히 장모님께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왜 제가 그 친구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건 역시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스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여러분은 과거에 대한 죄사함과 미래의 확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출연 홍승표,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이상원, 현경수, 이현주,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토머스 이야기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0: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늘의 기쁨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바다 과제들이 인공위성 위치 확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안개산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거지로부터 60마일 떨어진 베네수엘라의 깊은 정글은 마치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정원을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원은 정글 속 가파른 절벽 위에 7,000피트 이상씩 자라난 식물로 산 위에서 성장합니다. 실제로 9,000피트로 솟은 산은 앤든 산맥 밖에 있는 남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안개의 산으로 불리며 이 말굽 형태의 덩어리로 마치 북미의 그랜드 캐년같이 25마일이나 되는 깊게 펼쳐져 있는 기다란 강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산은 너무 떨어져 있고 도달하기 어려워서 1984년까지 실제적으로 탐험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과학자들은 산 위에서 발견한 살아있는 희귀한 식물의 반 이상이 식물학술에 전혀 새로운 것들이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지구상에서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식물들이었습니다. 네블리나리아라고 불리는 식물은 땅의 두꺼운 줄기 위에 4피트 크기로 서 있는 큰 안티초크와 비슷합니다. 4피트만큼 큰 식충성의 피처식물, 거대한 지렁이, 그리고 특별한 장수에서 살아가는 긴 다리의 개구리, 많은 비는 대부분의 영양분을 토양으로부터 씻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식물들은 공기 자체로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많은 식물들은 자기 입 한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흙을 만드는 것으로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작은 절대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은 생존이 필요한 식물들에게 가능하게 하는 발명의 창조적인 방법이 필요하거나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적 문제이든지 간에 당신이 창조자는 계획하신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전능의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날마다의 헌신이 우리를 새롭게 하듯이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BBN 방송은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의롭고 흠없는 신앙인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아마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집사님, 또 은혜롭게 회중 기도를 인도하는 장로님,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기 어려울 텐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는 군인이 아니라 목동이요, 소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청취자 여러분, 갑옷과 무기로 상징되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4: 조용히 해.
5: 자, 1장 1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 1절만 읽읍시다. 다 읽고 왔어요? 와우, 아, 놀랐어요. 감사해요. 말씀 읽고 와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복이라 그래요, 성경이. 한번 따라 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그런 썩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읽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을 받은 거잖아요. 복, 영원한 생명, 진짜 없어지지 않을 것, 정말 좋은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 하늘과 땅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요? 다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태양과 달과 육지와 바다와 물고기와 새들과 모든 짐승들까지 심지어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참 보기에 좋다. 이쪽을 봐라. 태양을 만들어 놓고, 야, 참 보기에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뭘 창조했어요? 와우, 맞았어요. 사람. 그 중에도 진짜 제일 마지막에 누구 만들었어요? 여자. 제일, 제일 먼저 남자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놓고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니까 심이 좋다. 참 보기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놓고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요. 이 안식이라는 말은 힘들어서 쉬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참 아름답게 창조했다. 기분 좋다.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쉬면 진짜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끝까지 다 하고 나면 뭐예요? 마음에 쉼이 오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숙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숙제하다가 하이 싫은데 막 하다가 다 하고 나면 어때요? 야, 속죄 끝!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보기에 좋다라고 하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왜 보시기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벌써 3장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 보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이것은 하지 마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여러분들이 참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막 말을 놓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엄마 아빠 이거 해 저거 해. 저는 그거 잘 용납이 안 돼요.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어른들에게는 깍듯이 존댓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엄마라고 안 불렀어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 이렇게 불렀거든요. 친구들이 놀려요. 야, 네 엄마라고 해. 어머니 그러니. 아니, 어머니 그러니. 그러니까 다른 친구는 엄마 밥 줘. 이런데 저는 어머니 밥 주세요. 이랬거든요. 친구들이 놀리더라고. 왜 말을 높이느냐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하고 여러분들의 차이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면 되죠. 아버지. 아버지라고 안 불러봤구나.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하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적어도, 그만! 이러면 딱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만! 그런데요, 하나님과 이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하나의 한계선, 그게 선악과를 딱 만들어줬는데요. 뱀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나무의 과일 다 따먹지 말라 그랬니? 굉장히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을 해요. 아니야.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래서. 따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는데?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살짝 말씀을 꼬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안 죽는다. 이거 따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따먹어도 돼.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같이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느냐 하면요. 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뻘거벗어서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부끄럽고 두려워요. 그럼 성경 다 읽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너무 아들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아담아. 이거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 찾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네가 예, 제가요,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었어요. 핑계를 자기가 여자에게 돌려요. 여자는 또 뱀에게 말하잖아요. 이런 거 다 읽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셔놓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야 돼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힘들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많이 아파야 돼요. 그렇게 인생은 힘들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형 가인이요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써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이것까지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3장에서 벌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뭐냐라고 하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요 어제 이거 새 거 사다 놓은 거거든요. 어떤 친구가 여기에 매직으로 쭉 나서 해놨어요. 앞에 요거 한번 보세요. 태경아 요 앞에 한번 봐봐. 뒤쪽에 뭘 꺼나세요? 줄이 쭉 꺼 있죠. 보기 좋아요 싫어요? 깨끗한데 누가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은 건데 누가 이거 낙서해놨지? 보기가 안 좋아요. 여기도 낙서해놨지 그죠? 누가 해놨어요 이거? 깨끗한데 여러분들 막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보기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또 방석도 찢어놓은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는 코딱지를 밑에 붙이는 친구도 있다고. 이래가지고 어제 밑에 붙이는 친구도 있어. 보면은 네? 누가 그랬어? 내가 안 알고 있어요. 누가 그랬지? 내가 막 그래도 나 안 했어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6: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관 같아 가면요.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밑에 글자를 하나 써놨어요. 손대지 마세요. 작품에 손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동생이 와서 막 흐트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기분 안 좋죠. 네 동생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 기분이 약간 안 좋아요. 그러면 딱 만들어놨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건드려도요 기분 안 좋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죠? 장난감을 좋게 뭐 진흙을 가지고 여러분들 점토를 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누가 와서 손가락으로 쿡 찔러 놓으면 어떡해요? 짜증나죠? 그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망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세요. 그런데 인간이 죄 지을 줄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죄 지을 줄 다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만들어내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신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어떤 친구는 177쪽도 되고 151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에요, 성경이. 이 성경, 이쪽으로 보세요. 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외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왜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느냐 하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인간이 죄 지으면 다 죽어요. 죄를 지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을 받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딱 보내주시니까 그제서야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찾았는데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앞쪽으로 몇 장만 넘기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서 4절까지만.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말을 했잖아.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말이 빛을 만들어내거든요. 태양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나도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이 사람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자랑하지도 않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난 시골에서 자라난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부지런히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읽었지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도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달을 지었어요. 사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신약에서 설명을 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그래서 보세요.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어야 너는 누가 너를 만들었니? 누가 너를 만들었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답을 잘했어요. 유치부 어린이가. 엄마 아빠가 날 만들었어요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요, 우어 엄마 아빠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이 되고 있었고 우리 위해서 십자에 죽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절 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에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빛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도 없는 사람이고 빛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의 사람이에요. 캄캄한 어둠의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늘 보는 것을 뭘만 바라보고 살까요? 어두운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이 지구가 사라지면 사라 그것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명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1등한 사람이 있어요. 공부 정말로 1등한 사람. 그래서 서울대학교 다닐 때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높은 사람이 됐는데도 하는 말은요, 거짓말 하더라고. 손 드는 사람 질문하세요? 아, 그 사람 이름이 예. 우병우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빛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얘야 그러지 말아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건 어둠의 일이야. 생명의 일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생명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제3부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잠언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이 너를 지켜주며 명철이 너를 보호해준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가 새로운 인공지능 탐색 기능을 시험하다가 난감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챗봇을 사용해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이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자기를 만든 사람의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고요. 또 거짓 정보도 좀 퍼뜨리고 싶고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말을 인공지능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은 이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 아내와 헤어지라고 또 그리고는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얘기죠? 이분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부추길 때 어떤 해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 현대 과제이긴 하지만은 사실 인류는 오랫동안 신뢰할 수 없는 목소리들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는 자기 이익을 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거리에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9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해치려고 하는 나쁜 악한 목소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평화를 얻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해로운 영향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안식함으로써 해로운 것은 거부하고 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다양한 민족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먹고 입고 자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겪는 갈등과 기쁨은 언어가 달라도 느끼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며 또 그들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또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몇 년 전 미주판 한국일보에 중국 상하이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하나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유명한 관광지인 천이광장에, 아마 그곳이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건물 꼭대기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줍기 위해서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바람에 36명이 죽고 47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돈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도 아니고 가짜 돈을 쫓아가다가 팔다리가 부러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니 이처럼 스튜피드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선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엉뚱한 것에 끌려가느라고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삶을 낭비하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른 것에 끌려 살아가야지 잘못된 것에 끌려 살아가게 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루었던 리그 워렌 목사님의 우리 목직이 이끄는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워렌 목사님은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이끌고 있는 다섯 가지 유형을 그 책에서 소개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에 끌려 사는 케이스가 있대요. Many people are driven by guilt. 이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사람, 과거에 지었던 잘못된 죄와 실수에 이끌려서 지금도 고통과 수치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죄책감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분노와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driven by resentment and anger. 마음속에 깊은 그런 분노와 상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이든지 혹은 친구에게 받은 상처이든지 이걸 잊지 못해서 지금도 신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내가 트라우마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나를 붙잡고 산다고 하는 케이스처럼 상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두려움에 이끌려 사는 케이스, driven by fear.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 케이스가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driven by the need for approval.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부모의 기대를 맞추려고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배우자나 동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프레셔와 불필요한 패배의식에 사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케이스가 물질주의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driven by the materialism.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도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성공은 했지만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이나 죄책감이나 상처에 끌려다니는 삶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본래적 삶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어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다가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삶을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따라 살 때, driven by the Spirit,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방향도 바르게 될 수 있게 되고 삶에서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물질 따라 또 세상의 풍습 따라 세상의 지혜 따라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따라 사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것을 통해 이루실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크리스찬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 인생을 주도하는 세 가지 종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 정확하게 번역하면 wisdom of this age, 이 시대의 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역사적 이원론 this age and age to come, 이 세대는 바로 타락한 세대요, 부패한 세대요, 어그러진 세대요,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다음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세대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상의 지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대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인본주의적 무신론주의로 꽉 차있는 그와 같은 지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세속적 지혜의 기원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됐어요. 니므롯이 어떤 인물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시날 땅에 바벨탑을 세우고 하늘까지 도착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니므롯이었어요. 그 결과 우리 인류는 흩어지게 되고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대다수의 세상적인 지혜는 이와 같은 측면들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이 시대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나 권력가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은 maybe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관원의 지혜, 로마 총독의 지혜를 말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것을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의 지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 통치자들이나 권력가들의 지혜는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한 지혜이지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기 위한 지혜는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정의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혜요, 열매가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없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난번 잠깐 다뤘던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되고 바른 삶을 주시기 위한 지혜의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신의 안목만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지성인도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허킹 같은 사람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천체는 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소유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러나 단순히 내주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드웰링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이끄시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욕망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과연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령 따라 살 때 주어지게 될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축복, 하나님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성령 따라 살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단어는 영어 성경 보면은 in mystery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 가운데 그렇게. 원래 헬라 원문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공간복음서에 이 단어가 딱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딱 네 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만 21번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 가운데 핵심 중에 하나가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래요. 히든, 밝혀지지 아니하고 감추어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막연하게 갑자기 생겨지게 된 비밀이 아니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영어 성경 중에 많은 것들은, 많은 번역들은 foreordained, 미리 ordained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우리 NASB 같은 경우는 predestined, 미리 예정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감추어 두셨다가 성령님을 통하여 비로소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내용,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eternal plan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10절에 의하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보여주셨다는 이 말은 revealed, 계시되었다, 알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searching out 하시는 분, 아무리 깊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도 이 성령님은 다 찾아내고 다 끄집어내어서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십자가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되어야지 참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복음을 전가했을 때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체계 있게 잘 언더스탠딩하면 복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브레인이 이게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이 다 성경 이해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억셉트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어, 구원의 축복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사건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 사건, 복음 사건은 신비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 설명할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건, 구원의 사건도 사실은 신비로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신비롭게 변화시켜주는 사건, 이런 면에서 복음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성경사를 보시게 되면 남양 군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실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양 군도라고 하는 것은 중서 태평양에 있는 많은 그 섬들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1833년도에 찰스 다윈이 자신의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상태가 있는 그런 존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진화론을 입증하려면은 한 스페시스와 또 그 다음 종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와 같은 케이스로 소개할 일이 없을까 해서 찾던 중에 남양 군도의 한 섬을 갔더니 아주 미개한 식인종 무리가 살고 있었어요. 거의 짐승 수준의 삶을 살고 있고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러므로 결코 개화되거나 변화될 수 없는 부류의 인종을 보고 찰스 다윈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신의 진화론의 이론을 뒷받침할 좋은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약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윈이 다시 그곳을 방문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랄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미개했던 식인종이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30년 사이에 갑자기 인간으로 진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래부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존 G. 파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섬에 와서 복음을 전거했고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짐승 같았던 그들의 삶이 벗겨지게 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짐승 같고 추악하고 더러웠던 우리의 삶이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나갑니다. 이번에도 단기 선교팀 7개 팀이 나가는데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일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동물적이고 세상적이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데 그들 10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주어지게 될 첫 번째 축복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축복,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축복입니다. God given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게 되는 축복, 이것이 우리가 성령 따라 살 때 주어질 두 번째 축복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성령이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축복, Things freely given to us.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들. 실제로 여러분 가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은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주셨어요. 알고 계시나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당연 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나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 삶의 터전이 있고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특별한 축복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족과 자녀를 길러보면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는 일들을 정말 감사할까요? 대다수의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학교 가면 라이드 줘야 되고 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랬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그때는 대어듭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의 부모가 맞나요?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것들을 그들이 다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불평을 하는데,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았던 사람들이 언제 부모님들의 은혜를 알게 되는지 아세요? 본인이 성장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모가 되어보면 내가 옛날 자녀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잘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몹시 반항하고 되어드는 아이에게 퍼붓는 악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중에도 똑같은 날머리에 나와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이게 보통 우리가 퍼붓는 악담 중에 하나죠. 어린아이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조크가 있죠. 티네이저 걸 하나가 자기 엄마에게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비를 보냈어요. 1번 자기 방 청소한 것 5불, 동생 숙제 도와준 것 10불, 뒤뜰 청소한 것 10불, 쓰레기 버려준 것 5불, 강아지 밥 주고 산책해 준 것 20불. 이게 무슨 그 대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토탈 40불을 다음 주까지 페이 할 것, 그렇게 해서 비를 보냈어요. 그 다음 주에 테이블 위에 이 40불의 돈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엄마가 보낸 청구서예요. 1번, 너를 9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지난 것 1만 불. 2년 동안 기저귀 값 낸 것 2천 불. 하루에 10번 우유 먹여준 것 2천 불. 아플 때마다 간호해 준 것 2천 불. 그리고 매일 숙식 제공해 준 것 1만 불. 그러고 나서 토탈 안에다가 제로라고 적었어요. 영자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습니다. Everything's paid in full by your mother. 네가 지불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네 엄마가 대신 다 지불해 주었다. 이 아이가 엄마의 편지를 보고 나서에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내가 아무리 갚고가 봐도 갚지 못할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의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구원의 비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되는 굉장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이 1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축복.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죠. 거짓 가르침과 타락한 문화가 온 땅을 가득 뜯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고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르친 지혜가 아니라, 즉 세상 지혜나 세상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뭘까요? 이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실 때에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읽고 읽어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세상 임금의 핍박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 시대가 점점 악화해 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때가 되면 세상의 관원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이 핍박을 가하고 우리 삶을 혼란하게 만들 것을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나가겠는데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 일어날 일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의 트랙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여러분은 성령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인생의 길이 막히고 혼란스러울수록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때 그분이 모든 어둠과 혼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어 주시고 참된 생명과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인생 여정은 우리의 앞날에 대한 여정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5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혹시 아시나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위험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러나 만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가이드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설사 인생길이 막히고 혼란하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령 안에서 우린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주 스타 강사 중에 한 분인 김미경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은 인생에는 네 가지 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추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건강의 추가 있다고 했어요. 저 건강했다 아팠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추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추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했다 미워했다 만났다 헤어져 인간관계의 추죠. 세 번째가 일의 추가 있다. 직장과 사업에 대한 것. 즉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잡을 가질 때가 있고 레이업당할 때가 있고 네 번째로 돈의 추가 있다.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고 부자가 됐다 가난하기도 하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네 가지 추가 항상 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 못 나가기도 하고 돈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프다가 낫기도 하고 잘 지내다가 싸우기도 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 네 가지 추가 한꺼번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안 되는 쪽으로 네 가지 추가 한꺼번에 다 기르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에서 그분은 박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은행원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을 꿈꾸며 가정을 시작했던 분인데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갑자기 인생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스터지 웰블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한 난치병에 걸렸어요. 신생아 5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한 병이라는데 이 병에 걸렸어요. 사실은 이 병 외에도 6가지 불치병이 한꺼번에 그에게 다가와서 생후 3개월 만에 뇌혈관이 기형이 되어지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왼쪽 발, 왼쪽 손, 왼쪽 콧구멍 모든 그 장기들이 다 튀어나오는 흉측한 모습 나름 왼쪽 눈을 실명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길어야 1년 살 수 있다고 선고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첫 돌을 맞이했을 때 즉 생과 사를 오가는 아이를 보면서 이 박지훈 씨와 그 부인은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가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진 않고 고비는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끝을 알 수 없는 길고 긴 투병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행원이었던 그가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직장을 잃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좌합이 없으니까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동안 잘 지내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면 돈 빌려달랄까봐 다 친구들이 그를 피했어요. 그 결과 그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보험금 몇 개 들어놓고 아주 무슨 속도로 운전해 달리다가 죽자,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나겠지만 그리고 내 아들과 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꺼번에 모든 불행의 추가 다 기울기 시작할 때, 그때 과연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 노력만으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을까요? 누구도 이것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기울어진 인생의 추를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 두 분이 군산 양무리 교회 출석하는 신실한 집사님 네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결과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아이가 질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17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친 후에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TV를 보는 중에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미국인 부자의 모습을 보고 본인도 아이와 함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기로 결심하고 아이를 업고 안고 그렇게 3종 경기에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TV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게 되고 기금이 찾아오게 되면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그 아이가 지금 16세가 되는데 지금도 뛰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들과 함께 성화 봉송 주자로 뛰기까지 했고요. 지금도 그는 매년 몇 차례 철인 3년 경기에 나가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참가비 전액을 중증 장애를 낳는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아이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록한 시가 소개됐습니다.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은총아, 너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고 너의 꿈이 나의 꿈되어 꽃필 때까지 난 너를 사랑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위해 뛰어가노라. 과연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 다 기울어진 인생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그 기운 인생에서 건져내고 일어서게 하신 힘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모두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늙어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처신을 하며 살았던 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하는데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유명한 사람 등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공했으나 실패자로 끝난 인생이 많지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엘리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했으나 그들의 내면 세계는 실패자로 끝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늙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며 자신의 분수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입니다. 비비엔 가족 여러분, 사무엘의 성공한 삶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이권이나 명예나 세인의 평판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며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곤 강사의 수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데살로니가 교인들 약 3개월 또는 6개월에서 자기가 씨를 뿌리고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 걸 간절히 간절히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모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서 정통 사도신앙을 가르쳤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소식이 왔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바울 스승님, 첫째, 데살로니가 전선 이상 없습니다. 둘째, 이분들이 헌금을 모아줬습니다. 생활비, 선교비 모아줬습니다. 셋째, 그리고 자기들끼리 사랑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한 가지 PS 주신 재림신앙으로 들던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일을 안 합니다. 요 사람만 문제고 나머지는 다 문제 없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 받자마자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막 편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고린도에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항상 돈이 모자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차지 못한가 먹지 못함.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돈이 충만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배가 여러 번 파선당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탄다고 배가 파선 안 당합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당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마흔에 하나 감한 39 곱하기 5 대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과 위장병과 편두통과 온갖 종류의 고통을 성령 충만했지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 중에서 영적 냉담자로 바뀌든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자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뿌리 깊은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사도적 멘토링을 경험할 것. 즉 디모데급, 즉 사도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전수하는 디모데급 목사님 밑에서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급 목사님, 즉 사도적 가르침을 온전히 사운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돌려주는 목사님 밑에 가서 배워야만이 환난 중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강한 목자적 심성을 가진 목양의 선배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차 사랑하는 저인망식 사랑의 복지가 튼튼한 공동체에 소속되어야만이 환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는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였나? 그 책에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독특한 결사체에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지배자가 없는 수평적 공동체란 말을 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지배적 가부장이 없었습니다. 즉 가부장적 지배자가 없었습니다. 가부장적 지배자란 말은 뭡니까? 구성원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그냥 지금 북한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가부장적 독재거든요. 수령 독재. 그러니까 총통 또는 수령이 없는데 매우 수평적이면서도 매우 질서정연한 공동체성.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큰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연대성. 그 다음에 순결하고도 동정심이 넘치는 공동체 문화.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지배의 단념, 큰 확신으로 똘똘 뭉쳐있음, 저인망식 사랑과 돌봄의 복지로 촘촘하게 묶여져 있음, 순결한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그 모임을 모범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명령체계로 이끌어가지 않고 모범을 끼쳐서 보여감. 제가 지금도 제게 강력한 임팩트를 끼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날 존경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건 형제, 나는 5억의 교회 돈을 영수증 없이 쓰는 목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돈으로 공항 비행기 기다릴 때 사이다 한 잔도 뽑아먹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저한테 왔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은 나는 교회에서 영수증 없이 5억 씁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몇 분 이분이 설교했어요. 그걸 책으로 쓰진 않았고요. 설교해서. 근데 우리 다른 목사님은 그분도 큰 교회 목사님인데 해근행제 저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봅니다. 100원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목사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봅니다. 교회 돈을 100원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리는데 전부 다 법인카드로 사는 차입니다. 개인이 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데 그 이유는 외제차가 너무나 많아서 보험료가 저 같은 불쌍한 사람은 계속 보험료를 7만 원씩 사고 없이도 올려줘야 됩니다. 왜 올리냐고 약간 퉁명한 소리로 제 보험료가 왜 오릅니까? 사고도 없었는데 손님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예, 알고 싶습니다. 이성을 가진 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말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제차가 몇 대인 거 아십니까? 손님이 만일에 보험 안 들고 외제차 긁으면 바로 3천만 원입니다. 아이고 들겠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벤처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남의 보험료, 저 같은 서민 보험료를 한 달에 7만 원씩 더 갈취하는 그런 보험회사의 동역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뭐가 모범일까요 여러분? 5억을 마음대로 쓰는 목사님이 모범일까요? 사이다 한 잔도 교회 돈으로 사 먹지 못하는 연약한 목사님, 100원 쓰도록 영수증을 갖다주는 목사님이 우리 모범일까요? 초대교회 모범. 여러분, AD 90년에요 이그나티우스의 안디옥, 여러분 이 사람은 알아놔야 됩니다. 좀 발음이 안 되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그나티우스와 안디옥. 이 발음이 안 되네 벌써요. 근데 후스토 곤잘레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책 세 권 소개해도 될까요? 허락하시면 소개하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항상 뜨거워지고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밝은 확신을 갖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의 기독교 사상사 1권. 저는 너무나 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후스토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 읽어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재입니다. 이 책은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AD 313년 이전의 교회가 로마 제국을 완전히 한반석으로 때려눕히는 사랑의 위대한 행진을 소개하는데 너무나 기독교가 대단한 엄청난 기독교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프라이머리 소설을 막 종횡무진 인용합니다. 후스토 곤잘레스 기독교 사상을 읽은 두 번째로 영국 성공의 신부가 쓴 책인데 스티븐 니일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 앞부분 너무 좋습니다. AD 313년 전에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없습니다. 여러분 AD 313년에 기독교 인구가요. 로마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때 AD 13년 밀라노 칙령이 일어날 때요.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AD 118년에요. 이 통계 숫자 말하니까 사람 죽으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디지털에 약한 사람들요. 그 사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디지털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를 외우는 걸 좋아하고 이거 약간의 제 자랑인데 저는 그래서 이 연대는 항상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목사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잘 외웁니다. 제가요. 디지털에 강합니다. 기아는 약하지만 디지털에 강합니다. 그래서 기아는 약해서 머리 잘 부딪힙니다. AD 118년에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요. 비두니아 총독 소플리니에게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보고서에 기독교인을 객관적으로 감찰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처럼은 안 보입니다만 심하게 자주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 막 가족이 된 것처럼 심하게 형제자매라 부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같이 어울려 다닙니다. 심지어 노예도 다닙니다. 여러분 AD 118년에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요. 노예가 자유인과 같이 다녔다는 말은 여러분 상상을 초래해요. 여러분 1865년에 미국 노예제도 폐지됐죠? 여러분 1865년에 노예제도 폐지됐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1920년대까지도 미국 여자들 투표 못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악한 사회인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과 노예, 남자와 여자, 헬라인과 이방인 차별이 없다. 어마어마한 사회 변혁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바울 편지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자기와 함께 로마인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사람의 명단이 나오는데 사도바울에게 문안 인사를 받는 명단이 나와요. 나의 동역자 스타구와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사도바울의 편지 안에 여자와 노예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사도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카 교회도 사도바울의 여자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빌립보도 많고.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훨씬 천대받은 여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남자와 동등한 동역자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사도바울이 1920년대 미국, 이 미국 백인놈들이 여자 투표권도 안 줬대. 그때 사도바울은 그때부터 여성 노예들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종과 노예. 자유인 하나가 됐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회 변혁적 기상이 사도바울의 복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복음은 죽어서 천당 가는 사람을 유도하는 일종의 비상 탈출 계단 비표가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부터 새로운 대조사회, 대항사회, 대안사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사회 변혁적 기상을 가지고 천국으로 순례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였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에클레시아, 즉 로마 시대 때 자유인들의 공동체였던 에클레시아란 말을 쓰면서 로마 그리스 시대 때 자유인은 남자의 시민 계급, 남자 유산자 계급만 에클레시아 들어갔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민 공동체, 천상 시민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회적 차별이 없이 에브리바디가 모두 다 이 에클레시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AD 90년에 처음으로 로마의 귀족 이름이 나타납니다. AD 90년에 처음으로 기독교 문서에 빅토르라는 귀족 이름이 나타나고 260년에 카르타고에 페토니아라고 하는 귀족 여자가 순교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AD 160년부터 260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기독교의 기세가 파죽지세로 로마의 지방 업단위까지 기독교가 다 퍼져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 사랑이 너무나 충만한 공동체였고요, 급진적 사랑의 실천, 급진적 사회적 형평사역을, 즉 사회적 평행사역, 사회적 공동체성, 평등성,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퇴역 군인들 말이에요, 고아들, 가부들 전부 다 교회가 다 흡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로마 사회가 감당하지 못했던, 로마 제국이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비릿하고도 그 비천한 일들을 교회가 전부 다 감당하니까 교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참 약간 어려운 말 합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 진짜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You're so bad. 여러분이 나에게 성교배 안 돼줘가지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성교배 땄답니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지만 사도적 선교여행을 지지했던 아주 제너러스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 수가 30명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100명 교회를 대행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웃지 마십시오. 저는 100명도 한 사람씩 중보기도 하려면요, 입안이 다 햇바늘이 돋습니다. 제가 360명 중보기도 하니까 교수 사역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그만한다고 사표냈습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요. 360명의 어른 교인들에서, 어른 교인만 360명일 때 제가 교회를, 이제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왜? 후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360명 이름을 1분씩만 기도해도 360분이에요. 근데 3분씩 기도하니까 배가 아프고 온 몸이 다 배가 아프고 중보 기도가.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회하니까 매주 사람이 왔습니다. 매주 몇 가정씩 왔습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사람이 더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제가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임도 안 하고 싱글싱글 웃더니 그 사이에 또 저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를 해임시킨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 그만둬도 됩니다. 제 후임 목사님이, 제 부목사님이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또 저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 교회가 지금도 아주 큰 교회가 되었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교회를 저는 개척해서 지금 한 160명 모입니다. 청년 160명 모였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중보기도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죽더라도 금요일부터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금요일부터만 기도합니다. 장례식도 금요일부터 나기를 바라고 결혼식도 금요일부터 나기를 바라고 어쨌든 병도 나려면 입원하려면 금요일부터 해야 됩니다. 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숭실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목요일 이후에 아픕니다. 이분들은요. 근데 제가 중보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면산에 올라가서 새벽 일찍 기도해봤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른 360명도 저는 그래서 100명 기도가 저한테는 존재론적으로 목회적으로 너무나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100명을 보고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인을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도의 부담으로 생각하면 100명이 초대형 교회입니다. 이거. 그래서 대산로 교회가 30명은 사도바울에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사도바울이 50명 정도의 교회 8군데를 가진 교회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약 500명도 안 되는 교회를 25년간 사역했다. 1만 6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25년 동안 500명 이하의 교인들을 놓고 중보기도 한 사람이 50명도 안 된 사람을 놓고 쓴 편지가 전부 다 성경이 됐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분석에 따르면요. 여러분, 이 작고 특수한 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뭐라고요? 보편적인 캐논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여러분 어렵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38절을 한 100번 만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38절은 예수 믿는 가정을 기성정결락으로 딱 기성정결락 이 구조로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준 이 예수를 우리의 저주를 받아 대신 저주받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리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받자마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할수록 이 예수님의 세상 통치와 교회 통치를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냉소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은 현실교회의 일탈과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두 교회, 한두 개교회의 일탈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우주적인 The Catholic Universal Church는 Never Indestructible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순결합니다. 주님의 우주적 교회 안에 몇 지체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는 이 우주적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어린 양의 입맞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순결한 신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지역교회 신문에 나는 몇 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의로운 성도들이 효소효세에서 기도로 눈물로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목사님들에 비해서 훨씬 부지런합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가 일탈을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목사님 무식할지언정 선량하고 선량하지 못하면 실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말로 안 좋은 교회, 이 목사님은 정말로 본받을 수 없는 엔티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그 교회에 끼친 영향을 제가 부산에 가서 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목사님은 엔티 모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고 접촉도 해서 안 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끼친 가마력 중에서 청렴 결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덕이 나타나는데 우리 목사님은 처음 오실 때 그 천명될 때 교회의 사택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혀 엉뚱한 그런 약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엉뚱한 눈부신 또 장점도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가 절대로 한마디로 토매금으로 비난할 교회는 아니고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영적 빙하기가 오고 한국교회에 대한 그런 홍수 같은 세도가 올지라도 여러분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이 복음의 우주적 그 능력 그 우주적인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고 여러분도 서바나까지 달려가는 보냄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서러움이 내게 몰려와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가슴점 있는 그리움으로 찬눈물 닦으며 참아야 할 이유도 모두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바벨탑 너머로 흩어진 우리의 뒷모습 보며 찬눈물 닦으시던 그 사랑, 큰 고통 가슴에 묻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사랑, 골짜기 어두움 낯선 곳 사랑 가득 발걸음 옮기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내일 당신이 여기에 있고 그날 주님 찾으시던 그들이

저희 BBN 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후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홍보가 되겠습니다. BBN 방송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BBN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 카드를 다른 분들에게 건네주시거나 또 친구에게 전화하셔서 방송을 들어보라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웹사이트에는 BBN 방송 프로그램 목록들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영어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혹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만날 때라도 그들의 은어로 제작이 된 ITL 카드와 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하시거나 또 교회 주보를 통해서 BBN을 소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셔서 더 많은 청취자들이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충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늘 강조하고 계신 이충세 목사님께서는 현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에서 목양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모든 민족을 제자삼는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경 중심의 강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이충세 목사님의 통찰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이제 구약에는 역사서가 창세기서부터 쭉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배우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